까뮤 생생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비단조 작품 번호 61 아르투르 그루미오의 바이올린 마니엘 로쟁탈이 주의하는 꽁세르 라몰의 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알렉산더 알라비에프라는 작곡가의 작품입니다. 이 러시아 작곡가인데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려간 그런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살인사건에 연루돼서 추방되고 또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굴곡이 많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대한 열정을 잊지 못하고 꽤 많은 양의 음악을 발표했습니다. 작품은 대단히 서정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평론가는 러시아 서정의 극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들으실 이 그랜드 트리오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알렉산더 알라비에프의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그랜드 트리오 A단조 베토벤 트리오 보네 연주입니다.

알렉산더 알라비에프의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그랜드 트리오 A단조 베토벤 트리오 보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앙리 뒤티에의 코랄과 케이덩스 그리고 후가토 크리스찬 린트베리의 트롬본 롤란드 펜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악뮤디 듀오의 코랄과 케이던스 그리고 피가토, 크리스찬 린트베리의 드럼본, 롤란드 펜트넨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베토벤의 교향곡 1번 준비했습니다. 파울 베커 유명한 음악평론가죠. 그가 전한 말 몇 마디만 전해드리고 음악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벤 이전의 작곡가들의 교향곡은 베토벤의 작품보다 훨씬 작은 집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교향곡은 모든 계급에게 호소한 베토벤이 지향했던 민중 집단과는 반대로 어떤 한정된 집단, 애호가들 모임에서 어울릴 만한 음악이었을 뿐이다. 베토벤은 교향곡이라는 장르에 사명을 바꿨고 원래는 소규모고 외부와의 어떤 관련을 끊고 있던 독립적인 오락을 드디어 민중을 향한 그런 음악으로 바꿔놓았다. 베토벤의 음악을 얘기할 때 민중적인 요소를 빼놓을 수가 없죠. 베토벤의 교향곡 1번 C장조 작품 번호 21 윈터반트가 주의하는 북도

루드비히파 베토벤의 교향곡 1번 C장쇼 작품번호 21 빈터반트가 지휘하는 함부르크 북독일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도 베토벤의 곡으로 이어갑니다. 베토벤의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트리오 교향곡 2번 작품번호 36의 편곡 버전입니다. 이자벨 파우스트의 바이올린, 장기엔 케이라스의 첼로, 알렉산더 멜리코프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 자신의 편곡이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2번 작품 번호 36을 피아노 트리오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자벨 파우스트의 바이올린, 장기엔 꾀라스의 첼로, 알렉산더 멜리코프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명인주 명곡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메마르고 강과 저수지가 마릅니다. 농작물도 자랄 수 없죠. 그래서 우린 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비도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내리면 더는 단비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땐 단비도 폭우가 되고 홍수가 되죠. 필요한 것이었는데 너무 많아지면 위험한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서인입니다. 무엇이든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있을 때 가장 좋다는 사실. 자연은 또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죠. 적당히 내리는 비, 적당히 비추는 햇볕, 적당히 부는 바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언제나 더 많이가 아니라 때로는 딱 알맞게인 것 같아요. 넘치지 않는 마음으로 9월의 첫날 열어봅니다.

영국의 소년합창단 리베라의 이 청아한 하모니가 뭔가 이렇게 습기 가득 찬 날씨를 조금은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네요. 9월의 첫날 화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Song of Life. 우린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로 이을 때 저 하늘의 소리에 함께합니다. 모두 인생의 기적 안에서 사랑이 함께하네요. 다가올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인생의 노래에 함께할 때. 요 며칠 지긋지긋하게 내리던 비가 점점 잦아드는 걸 보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언제나 더 많이가 아니라 때로는 딱 알맞게라는 사실 새삼 깨닫게 됩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때로는 적당히 이 말 마음에 새기면서 9월 이 가을을 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위정님, 좀 전에 비가 거센 바람과 함께 무섭게 순간 왔다고 이렇게 오래 오면 참사가 나겠구나 싶었는데 잠깐 오고 뚝 시치미를 뗀다고 다행이라고 적으셨어요. 이진희님, 맞습니다. 제일 힘든 게 적당히 알맞게잖아요. 그래서 또 오래된 철학의 중용이라는 단어도 있는 거겠죠. 김영호님, 9월의 첫날 노날과 함께합니다. 9월을 함께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현경님, 9월아 왜 이제 와?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 김은희 님이 오늘 오프닝을 딱 정리해 주셨는데요. 다다익선보다 과유불급. 잠시 동안 비님이 과유불급 실천 중이시네요. 그러게요. 자연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는 것 같죠? 이제 그만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가져보고요. 이번엔 미하일 글린카, 19세기 러시아 작곡가죠. 러시아 고전 음악의 아버지로도 불립니다. 후에 그 러시아 5인조 국민 악파에 큰 영향을 끼친 아티스트입니다. 푸시킨 시의 곡을 붙인 Я полю чутное мгновение, 난 멋진 순간을 기억합니다. 들어보시죠. 난 멋진 순간을 기억합니다. 내 앞에 그대가 나타났던 그 순간을 마치 스쳐 지나가는 환영처럼 순수한 아름다움의 천사처럼. 소프라노 갈리나 고르차코바, 라리사 게르기에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러시아 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역시 19세기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죠. 안톤 루벤슈타인. 당대 프란츠 리스트의 피아노 라이벌로 불릴 만큼 아주 뛰어난 연주자였다고 하네요. 그의 작품 멜로디, 베이스 니콜라이 기아우로프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러시아 로망스 미하일 글린카의 난 멋진 순간을 기억합니다 였습니다. 소프라노 갈리나 고르차코바가 불렀고요. 라리사 게르기에바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날씨하고 잘 어울리는 러시아 노래가 아닐까 싶었는데 용유미님, 지금 대구는 볕이 쨍 난다고. 아니 제 지인도 지금 사실 제주도에 있는데 햇볕이 아주 따가울 정도라고 하네요. 또 이럴 때는 참 우리나라가 국토의 면적이 넓은 듯도 싶고요. 그래도 뭐 콩밭을 보니까 여기저기 아직도 비가 조금씩은 오는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는 아마존의 숲을 상상하면서 다음 곡 들어볼까요? 20세기 브라질 작곡가 에이토르 빌라로보스의 모음곡 아마존의 숲 중에서 깐상지 아모르, 사랑의 노래 감상하시겠습니다. 소프라노 나딘 시에라, 로버트 스파노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에이더 루빌라 로브스의 모음곡 아마존의 숲 중에서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뭔가 브라질의 밀림이 느껴지는 듯한 이국적인 노래였어요. 소프라노 나딘 세라가 불렀고요. 로버트 스파노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조울수님이 계신 오산은 조용히 비가 내리고 있군요. 이 곡이 잘 어울렸겠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돌아올 계절은 돌아오고 붙잡아도 바뀔 계절은 바뀌듯 만날 인연은 또 만나지고 그런 마음으로 이 가을 보내면 좋겠어요. 0184 쓰시는 분 너무나 덥고 뜨겁다고 여름 빨리 가라고 모두들 말하더니 이제는 세월 빠르다고 하네요. 더 느끼겠죠. 이제 가을 되고 겨울 되고 하면은 26년이 금방 아쉬워질 겁니다. 학교 끝나고 집 가려는 버스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신 비가 오고 있나요? 서예수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 조니 미첼의 곡이었습니다. For Free. 그녀답게 철학적인 노랫말로 곡을 만들었어요. 이게 공짜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가사일지 무척 궁금하시죠? 길거리 한 모퉁이에서 기가 막히게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한 남자를 보면서 돈을 받고 노래하는 자신과 달리 공짜로 음악을 선물하는 그에게 미안함을 담은 그런 노래였습니다. 주디 콜린스의 음성, 빌 더글라스의 피아노, 그 클라리넷 연주자가 이렇게 멋지게 불었을까요? 리차드 스톨츠만의 클라리넷 연주로 오늘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19, 20세기 이탈리아 작곡가입니다. 이 프란체스코 칠리아의 오페라 아드리아나 르꾸브라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 있었던 파리의 여배우, 그 유명 여배우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사실주의, 그러니까 이 벨칸토와 대비되는 베르지모 오페라죠. 그 중에서 이 여배우 아드리아나의 아리아입니다. 이오손 룰밀레 안첼라 델 제니오 크레아토레. 저는 창조주의 미천한 종일 뿐입니다. 극장 무대 뒤에서 연극대사를 연습하던 그녀에게 주변에서 찬사를 보내자 겸손하게 담례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프코,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9세기 이탈리아의 베리지모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아밀카레 폰키엘리의 라 조콘다, 노래하는 여인이란 뜻이죠. 그 중에서 치엘로 에마르, 하늘과 바다였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조콘다가 사랑하는 엔초, 그는 그러나 옛 연인 라울라만을 바라보고 있죠. 항구에서 몰래 그녀를 기다리면서 부르는 로만자입니다. 오라 사랑하는 사람아, 와서 생명과 사랑의 입맞춤을. 나 기다리네, 마음은 갈증으로 허덕이며. 테너 롤란도 비아존, 다니엘레 갈레가리가 지휘하는 밀라노 지세페 베르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프란체스코 칠레아의 오페라 아드리아나 르꾸브레르 중에서 여배우 아드리아나가 부르는 저는 창조주의 미천한 종일 뿐입니다 였습니다. 앞서 실제 있었던 파리의 여배우 살인사건을 소재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스테리하고 뭔가 묘한 일이죠. 연적을 꽃향기로 살해했다고 알려진 그 제비꽃 살인사건을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프코가 불렀고요. 리카레도 샤이가 지휘하는 라 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알비노니의 아다지오에 가사를 붙인 노래입니다. 옥스포드 뉴 칼리지 콰이어의 하모니로 함께하겠습니다.

토마스 알비노니의 아다지오에 노랫말을 붙였습니다. Beatitudes, 참 행복. 옥스퍼드 뉴 칼리지 콰이어가 불렀습니다. 클래식 천일 여파로 이어집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의 첫 장을 여는 날처럼 꽃과 새들이 잠들고 들판에서 귀뚜라미 소리만 남은 밤을 노래하는 자장가가 있습니다. 자장가 제목은 작은 꽃들은 잠들고, 노래의 첫 구절을 제목으로 삼은 자장가인데요. 본래 제목은 Gentlemansion, 모래의 요정입니다. Gentlemansion, 글자 그대로 옮기면 작은 모래사나이라는 뜻인데, 이 작은 모래사나이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이런 존재죠. 밤이면 아이들 곁으로 몰래 찾아와 아직 잠들지 않은 아이의 눈에 고운 모래를 뿌려 잠과 꿈을 데려오는 존재. 그런데 왜 하필 잠의 요정이 모래와 연결됐을까? 독일과 북유럽의 옛 이야기에서는 아침에 눈가에 남은 눈곱을 잠의 모래라고 여겼답니다. 밤새 모래 요정이 아이의 눈에 고운 모래를 뿌려 잠과 꿈을 데려오고요. 아침이면 그 작은 흔적이 눈가에 남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이가 졸려 눈을 비비면 모래 요정이 눈에 모래를 뿌리러 오는구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오래된 자장가는 1840년 한 독일의 민요 수집가이자 시인인 츠칼라 미오가 공동으로 펴낸 민요집에 Gentlemansion이란 제목으로 처음 실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오래전부터 전해오던 민요를 그대로 채록한 게 아니라 츠칼라 미오가 민요풍으로 만들어 발표한 노래라는 점인데요. 그 선율은 독일어권에서 오래 불려온 크리스마스 캐럴,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의 선율을 가져와 몇몇 부분을 조금 바꿔서 사용한 선율이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캐럴의 선율 역시 더 오래된 노래에서 왔죠. 16세기 말 프랑스 샹송 작은 축제가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라는 크리스마스 캐럴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프랑스 세속 노래의 선율이 독일의 종교 노래를 거쳐서 아이를 재우는 자장가가 된 셈인데요. 이 자장가는 브람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브람스는 1857년 24살 때 독일어권의 어린이 노래와 민요에 피아노 반주를 붙여 15개의 어린이 민요집으로 편곡해서 슈만 부부의 자녀들에게 헌정합니다. 그 가운데 네 번째 곡이 바로 Gentlemansion이죠. 16세기 말 프랑스 세속 샹송 작은 축제에서 시작해서 17세기 독일 크리스마스 캐럴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를 거쳐 19세기 추카말리오의 자장가 Gentlemansion으로 또 브람스의 피아노 반주가 더해진 노래로 이어진 선율.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프랑스와 독일어권을 오가면서 노래의 옷을 바꿔 입어온 그 선율. 독일어권의 오래된 민요풍 자장가 작은 꽃들은 잠들고 Die Blümelein, die Schlafen입니다.

가사는 모두 4절까지 있는데요. 2절 내용이 꼭 이맘때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햇살 아래서 아름답게 노래하던 작은 새들도 작은 둥지로 들어가 편안히 잠들었어요. 곡식 이삭 우거진 들판에선 귀뚜라미만 홀로 울고 있네요. 잘 자라, 잘 자거라, 내 귀여운 아가야. 독일어권의 민요풍 자장가 작은 꽃들은 잠들고 소프라노 엘리아 멜링, 루돌프 얀센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독일 민요 골랐습니다. 작은 숲새 한 마리가 날아갔네. Es flog ein kleines Waldvöglein. 독일의 베르니게로대 방송 청소년 합창단의 하모니로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이야기가 모두 실어졌다.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글도 넌더리가 난다. 차라리 한밤중 개 짖는 소리가 마음에 든다. 가장 정직한 것은 벽에 걸린 달력이고. 김광규 시인의 달력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세상이 꾸며낸 이야기와 거짓말이 넘쳐난다고 느껴질 때 그 모든 것에 넌더리가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차라리 꾸밈 없고 거짓 없는 소리가 마음에 든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한밤중에 개 짖는 소리 같은 것이 그렇죠. 그런데 요즘 세상은 그 반대로 반응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짓말이나 꾸며낸 말들은 그러려니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시끄러운 소리는 참지 못하죠. 지금 우리는 어떤 소리를 받아들이고 어떤 소리를 참지 못하는가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김준영 작곡 말없이 고이 김준영의 검은 고연주 오늘 첫 곡입니다.

김준영 작곡 검은고 사중주 말없이 고이 김준영의 검은고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풍류마을 김광규 시인의 달력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꾸며낸 말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 소란스러워도 정직한 소리가 더 낫다고 말하는 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정직한 건 달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직한 달력이 오늘 또 한 장 넘어갔네요. 9월입니다. 이번에는 박경은 작곡 9월 길 위의 바람 이어갑니다. 앙상블 사이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먼저 박경은 작곡 9월 길 위의 바람 앙상블 사이의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이훈선 작곡 해금 갈금 이중주 대화 들으셨습니다. 정순윤의 해금과 이지영 곽재영의 갈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말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도톨밤 도톨밤 밤이라지만 밤은 아닌데 누가 도톨밤이라 이름 지었나. 맛은 쓴바기보다 쓰고 색은 숯처럼 검은데 배고픔을 달래는 데는 둥글레 못지않네. 시골집 노인이 마른 밥 싸가지고 새벽닭 소리 듣고 도톨밤 주우러 가네. 고려 사람 윤여형이 지은 시 한 부분입니다. 도톨밤, 즉 도토리를 주우러 가는 시골 노인의 이야기를 읊은 긴 시 중에서 첫 부분인데요. 도톨밤, 즉 도토리는 밤과 달리 맛이 쓰지만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주우러 갈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도토리를 줍는 노인의 이야기는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침 내내 주워도 광주리에 차지 않는데 두 다리는 움직이지 않고 배선 쪼르륵 해 저물면 빈 골짜기에서 잠들며 솔가지 씹혀서 냇물에 나무를 삶는다. 시골집에 들러 늙은 농부에게 물으니 권세 있는 자들이 백성의 토지를 빼앗고 한밭의 주인을 여럿으로 만들어 놓아 세금을 걷고 또 걷어가니 끝이 없다오. 바로 이런 사정 때문에 노인은 아픈 다리를 이끌고 산에서 먹고 자며 도토리라도 주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 윤여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고려 문인 이재현이 남긴 글을 보면 불우한 삶을 살다가 정치적 회오리 속에서 꽃을 다 피우지 못하고 떨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윤여형, 자신이 겪은 권력자들의 횡포와 농민들이 겪은 고통을 이 시 한 수 속에 함께 담아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의 끝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대는 못 보았는가? 고관의 집에서는 진수 성찬이 별처럼 펼쳐져 있고 소 다섯 개가 널려 있다네. 어찌 알리오? 저 아름다운 쟁반 위의 음식들이 이 시골 노인의 피눈물인 것을.

준 미주는 천인 혈이요 옥반 가휴 만성이라 총루 낚시 인구낙이요 가성고처 원성이라 자 이 글 속에 큰일 들었소 우리 첫설이 막기 전에 어서 급히 뜹시다 이렇듯 좌중이유란 할지 뜻밖의 협조라나 칠청으로 급히 와서 어산도 비가

금준미주 천일열이요 옥반가요 만성고라 총루낚시 밀루라기요 가성고처 원성고라. 오늘 천년의 한기 홍정희 편곡 영웅 들으셨습니다. 판소리 춘향가 어사출도 대목을 새롭게 부른 곡이었는데요. 서진실의 노래 월드뮤직밴드 옥스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FM 풍기마을 이번에는 이해식 작곡 불꽃으로부터의 명상 이어드리죠. 박세연의 25연 가야금 연주입니다.

이해식 작곡 불꽃으로부터의 명상 들으셨습니다. 박세현의 25연 가야금 연주였습니다. 오늘 9월의 첫날 화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김용진 작곡 대금 독주곡 1번 김명선의 대금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느긋하다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사람에게 재촉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 꽉 막힌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벼가 익어가는 들판을 천천히 달리게 될 때, 그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린다. 박성우의 40살 위로사전이라는 책에서 느긋하다는 말을 풀이한 글 몇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어쩌면 느긋하다는 말은 나 홀로 여유롭다는 뜻만은 아닌 것 같네요. 다른 사람이 조금 늦게 오더라도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줄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그것이 느긋함이라고 이 글에서는 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변 풍경이 잘 보이겠죠? 고속도로가 아닌 논밭 사이로 이어진 길을 천천히 달리면서 노랗게 익어 물결치는 별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느긋하다는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계절이 초가을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로 가을이 깊어지면 곡식도 거두어드려야 하고 겨울 준비도 미리 해야 하니 다시 분주해지겠죠. 여름 농사일이 끝나고 잠시 숨을 돌리면서 들판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9월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닐까요? 박성우 시인은 느긋하다는 말에서 또 이런 의미를 찾습니다. 더딘 발걸음이었지만 어느새 여기까지. 그 말처럼 더딘 것 같았지만 어느새 여기까지 와 있고, 한 걸음 늦게 도착하는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느긋함이 아닐까 합니다.

조은행 작곡, 정주현 편곡, 흔들 의자, 숙명 가야금 연주단의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끝곡이었습니다.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였습니다.

최정상 국악 신인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거와 함께하는 제36회 KBS 국악 대경연 결선 연주회가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여의도 KBS 홀에서 열립니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선정된 기악, 성악, 단체 총 3개 부문의 수상자들이 영예 대상을 두고 펼치는 결선 무대. 1,000만 원의 상금과 대상의 타이틀, 그 주인공이 이제 가려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크라운 혜태 제거와 함께합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6월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표현보다 옮겨간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름비와 가을비 사이, 더위와 선선함 사이, 휴가와 일상 사이, 달력은 가을인데 햇살이나 기온은 아직 여름이고, 저녁바람은 가을인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우리의 기억도 아직은 여름에 머물고 있긴 하죠. 곧 매진된다, 곧 마감된다는 호들갑에 익숙한 시대지만 9월은 조금 다른 초대장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여름과 작별해야만 가을을 만나는 건 아니라고, 가을은 곧 매진되거나 마감되지 않으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다가오라고 말하는 것 같죠. 9월의 초대장에 적힌 너그럽고 섬세한 주의사항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9월 1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September Song이라는 곡이었습니다. 9월의 노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같은 제목의 다른 곡은 아니고요. 아그네스 오벨이라는 덴마크 출신의 독일에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인 아그네스 오벨의 곡입니다. 그녀가 곡을 쓰고 피아노로 연주한 연주곡이었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로드 맥큐언의 And to Each Season이었어요. 직접 작사, 작곡하고 노래했죠. 각 계절을 쭉 표현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노래한 곡이죠. And to Each Season, 로드 맥큐언의 목소리였습니다. 표지은 씨, 9월이네요. 9월이 안 오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시간은 어김없이 그대로 똑같이 흘러가고 또 9월이 왔습니다. 계절도 그렇고요. 그런데 뭐 다만 봄, 가을이 좀 짧아지는 게 아쉽긴 하죠. 네. 그리고 임태희 씨, 9월이 왔으니 더위도 물러가겠죠. 세상의 모든 음악과 함께합니다. 또 현숙이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시네요. 꽃들 분갈이 해주면서 듣고 있어요. 다시 듣기까지 종일 세음 속에 파묻혀 살고 있네요. 라고 하셨네요. 꽃들도 좋아하고 있을까요? 네, 현숙이님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수요일까지, 내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9월을 맞아서 준비한 특집도 예고해드리고 있죠. With Friends Special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세계 음악계 스타들이 협업을 통해 만들어낸 멋진 하모니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40여 장의 명반들을 집중 감상하는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깨싸라. 입니다. 더 큰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청년의 마음을 노래한 곡이죠.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까,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의 곡이죠. 이 곡 1971년 산레모 가요제에서 2위를 했는데요. 이탈리아의 듀오 리키 에포베리 그리고 호세 펠리시아노가 같이 이 노래를, 그러니까 같이 부른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같은 노래를 두 팀이 불러서 그 노래에게 상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 펠리시아노도 불렀는데 오늘 호세 펠리시아노가 이탈리아어로 노래하는 깨싸라 들어보시죠.

게세라 세라 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게세라와는 또 다른 의미인데요. 이 곡은 영어 제목은 그렇죠. Whatever will be, will be 였어요. 그렇게 될 것은 결국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앞일을 뭐 미리 걱정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흘러가는 대로 두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담긴 노래 Que sera, sera. 이 곡을 호주의 재즈 가수인 니키 파럿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호세 펠리시아노가 노래한 Que sera였어요. 제가 이탈리아어 버전이라고 잘못 전해드렸는데 호세 펠리시아노가 스페인어로 부른 Que sera를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라는 Que sera였습니다. 이번에는 3935번 쓰시는 분, 계절이 바뀌는 문턱에서 잠시 걸음을 늦추고 저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부로 지내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 조금 늦은 취업이지만 다시 사회로 나갈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조금은 떨리기도 하네요 라고 하셨네요. 네, 새로운 출발에 또 편안함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세상의 모든 음악과 함께 마음 다지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실록 씨,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세요. 세계의 모든 음악 매일 찾아듣게 되네요 라고 하셨는데 네, 우리 세상의 모든 음악의 매력에 빠져들고 계시는 분이네요. 이실록 씨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찾아듣게 된다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임병현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네,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음악을 듣고 싶다고 청하셨어요. 포레스트 검프 OST에서 포레스트 검프 스위트 모음곡을 전해드리죠. 이 영화의 음악을 알란 실베스트리, 미국의 영화 음악가가 맡았죠. 그는 로버트 자메키스 감독과 콤비로 여러 작품을 함께 했죠. 그 가운데 포레스트 검프의 음악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제목이 Le Vent 이었어요. 바람이라는 제목인데요. 레오페레라는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의 노래였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발표했던 곡이었고요. 그전에는 Blowing in the Wind, 밥 딜런의 명곡이죠. 이 곡을 타버나클 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포레스트 검프 OST에서 포레스트 검프 스위트 모음곡을 전해드렸어요. 알란 실베스트리의 오리지널 스코어 모음곡이었습니다. 사연 주신 분 계시는데 이주연 씨께서 일요일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하셨네요. 저는 매년 생일이면 아침에 헌혈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이번엔 조금 특별했습니다. 바로 100번째 헌혈을 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헌혈센터에서 100번째 헌혈을 기념해서 케이크까지 선물해 주셨어요. 덕분에 그 케이크가 저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생일 케이크가 되었습니다. 생일과 100번째 헌혈이 같은 날이라니 올해 생일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였겠지만 저에게는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축하받아서 더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저 자신에게 생일 축하해 그리고 100번이나 잘했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 기쁜 마음을 나누고 싶어 사연 보냅니다 하셨네요. 아, 참 대단하시네요. 이주연 씨. 그러니까 꼭 생일뿐만이 아니라 늘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온 날마다 세상에 나를 조금씩 또 선사하네요. 그렇죠? 네, 이주연 씨 생일 이제 지금 지났네요. 일요일이었다고 하셨는데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Le matin sur la rivière, 강가의 아침 전해드리죠. 샹클로드 푸티가 편곡을 했고요. 샬레 깔레가 작곡한 곡인데 노래는 에브 브레너라는 프랑스 가수의 목소리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5옥타브를 넘나드는 음역대를 자랑하는 가수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듣다 보면 조금 수긍이 가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에브 브레너가 그 가사는 없어요. 스캣송으로 부르는 강가의 아침 Le matin sur la rivière 들어보시죠.

9월의 첫날, 모두가 노래 한 곡쯤 마음에 떠올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마음에 떠오르는 음악은 제각각이겠지만 오늘 뮤직인사이드에서는 바르바라의 Septembre, 9월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La Dame en Noir, 검은 옷의 여인이라고 불리던 바르바라는 늘 검은 옷을 입고 등장해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며 노래했죠. 삶의 순간들, 사랑의 기쁨과 이별의 슬픔을 정제된 언어로 노래했던 가수이자 작곡가였습니다. 바르바라가 부르는 Septembre는 늦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선 다정한 풍경으로 시작하죠. 여름의 끝이 이렇게 아름다웠던 적은 없었어요. 올해 포도나무엔 좋은 포도가 맺히고 제비들이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떠나야 하죠. 서로를 사랑할지라도 이별하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날인지, 스무 해 삶을 걸기엔 또 얼마나 아름다운 밤인가요. 사랑이 떠나면 내 마음도 멈춰요. 꽃들은 이미 9월의 색깔을 품었고 멀리서 울리는 벚고동 소리, 고통스러워하기엔 너무 아름다운 날들이죠. 난 부두에 머물러 있어요. 내 사랑 다시 만나요. 소피 마크노의 가사에 바르바라가 작곡하고 연주한 선율이 얹히면서 계절이 바뀌어가는 아련한 느낌이 전해지지요. 노래 속 스무 살 연인들에게 9월은 이별이 찾아오는 시간이지만 떠나는 이를 바라보며 부두에 남은 사람은 슬픔을 말하면서도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 곡엔 Quel joli temps 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후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가사이기도 한데 직역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날씨인가가 되겠지만 아름다운 계절과 슬픈 이별이 겹쳐 있어서 긴 여운을 남기죠. 슬프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9월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시간, 떠나보내면서도 다시 만날 것을 믿는 삶의 아름다운 한순간이죠. 9월이 온다고 해서 여름이 완전히 끝나는 것도 아니며 여름이 끝난다고 해서 여름에 우리가 느끼고 쌓고 간직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9월의 첫날에 듣는 9월 노래, 바르바라의 Septembre 들어보시죠.

이 노래가 세상에 나온 1960년대 중반은 알제리 전쟁이 끝난 뒤에 상처와 이별이 많이 남아있던 무렵이었습니다. 바르바라는 다정한 노래 속에 위로의 마음을 많이 담았던 가수여서 그런지 세프텀버에 등장하는 20살, 떠나는 사람, 부두에 남은 사람, 다시 만날 봄이라는 단어들이 조금은 다르게 들리기도 합니다. 바르바라가 전쟁의 상처를 직접 노래한 것은 아니지만 떠나는 청춘과 남겨진 20살의 풍경은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시대적 상처와 이별을 떠올리게 하네요. 샹송

그동안 문학적 깊이를 더한 아티스트로 꼽히는 바르바라가 노래하는 9월. 차분한 빛 속에서 시작한 9월의 노래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9월의 노래로 어떤 곡을 꼽으실까 궁금해지네요.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바르바라의 세텀버, 9월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9472번 쓰시는 분, 이별하기에 아름다운 날이라니 너무 시적이네요. 이제는 어둑해지는 퇴근길, 정말 그 길었던 이 여름과 헤어지게 될 것이 드러나는 시간. 9월 시작에 듣는 이 음악은 오늘하고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라고 9472번 쓰시는 분도 같은 생각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9월입니다. 제목이 프랑스어예요. Déjà septembre. 그러니까 벌써 9월이라는 제목입니다. 앙드레 가뇽의 곡입니다. 그의 피아노 그리고 더글라스 감리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벌써 9월이라는 곡 Déjà Septembre 앙드레 간용이 작곡하고 피아노를 연주했고요. 내셔널 필하모닉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9월 1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59분입니다.

어느덧 여름의 절정은 어제의 기억이 되어가는 시간. 이제는 다른 계절로 우리를 초대할 9월의 문을 활짝 열면서 세상의 모든 음악이 작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With Friends Special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음악계의 스타들이 만든 듀오, 컬래버레이션 앨범들을 집중 감상하는 시간. 샤를 아즈나불, 메르세데스 소사, 세자리아 에보라부터 아스토르 피아솔라, 두츠 딜레망, 찰리 헤이든, 그리고 엔니오 모리꼬네와 루치아노 파바로티, 요요마까지 월드뮤직의 상징과 같은 음악가부터 클래식과 영화음악의 대가까지 우정과 사랑으로 만들어낸 앨범들을 총망라했습니다. 9월 7일 월요일부터 13일 일요일까지 꽉 채운 일주일 동안 40여 장의 음반들을 들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With Friends Special, 세계 음악의 대가들과 친구가 되는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목소리였죠. 제목이 사라 세템브레, 9월일 거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름과 함께 떠난 사랑을 노래한 곡이었는데요. 이 노래, 이 멜로디는 사실 닐 다이아몬드의 목소리가 먼저 떠오르시죠. 세템버 몬이라는 제목으로 영어로 불렀는데요. 사실은 또 그게 원곡도 아닙니다. 원곡은 샹송이었어요. 실베르 베꼬가 노래한 세똥 세똥, 9월이면 이라는 1978년 곡이 원곡이고요. 샹송이 원곡이고 닐 다이아몬드가 그 이후에 또 1년 뒤에 불렀습니다. 오늘은 안드레아 보첼리의 목소리로 전해드린 사라 세템브레 이탈리아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마리아 에 일 마레, 마리아와 바다라는 곡인데요. 반도네온 연주자 다니엘레 디 보나벤투라가 작곡하고 반도네온을 연주하고요. 지오반니 체카렐리가 피아노를 연주해 줍니다.

들으신 곡은 이탈리아 가수 에두아르도 데 크레시안소가 노래한 깐소네 바다가 있는 곳 도베체 일마레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마리아와 바다 다니엘레 디 보나벤투라의 반도네온 지오반니 체카렐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그 곡 들으시면서 0383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네요. 이 저녁 반도네온과 피아노의 조화가 참 잘 어울립니다. 오늘 종일 집안 정리하다 세음 덕분에 쉬어갑니다 하셨네요. 7586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아기 엄마가 저녁 약속으로 모처럼 외출을 했습니다. 8개월 된 아들 산유리와 하루 종일 씨름하는 아내가 막상 외출하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나 봅니다. 잠시나마 아이를 혼자 보고 있자니 아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아로미가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오길 바라면서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네, 아주 제대로 느끼셨나 봐요. 그렇죠? 청하신 곡이 사이먼 앤 가펑클의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인데요. 이 곡 영국의 여성 크로스오버 사중창단 올 엔젤스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쿠바의 에르네스토 레쿠오나의 곡이죠. Siempre en mi corazón. 내 마음속에 언제나 영원히. 이 곡을 오마라 포르투온도의 노래 추초 발데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두 번째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사막장을 모티브로 연주한 곡이죠. 제목이 You Can't Go Home Again 이었습니다. 챗 베이커의 트럼펫, 폴 데스몬드의 알토 색소폰, 케니 바런의 일렉트릭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는 포레의 파반 작품 번호 50을 존 윌리엄스가 지휘한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사이먼 앤 가펑클의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를 올 엔젤스 크로스오버 사중창단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이희재 씨, 식구들은 자고 있고 저만 깨서 음악과 차와 함께하는 중인데 참 평온하고 좋네요 하시면서 이 곡을 청하셨네요. This girl's in love with you, 버트 바카락이 작곡한 곡인데요. She and him, 인디 혼성 듀오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어느 베테랑 배우에게 가장 존경하는 배우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 배우는 망설임 없이 신인 배우라고 답했죠.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 아직 어떤 역할도 자기 것으로 굳혀놓지 않은 사람들. 대사를 한마디 받을 때도 카메라 앞에 설 때도 상대 배우가 건네는 눈빛 하나에도 촬영장의 스태프들에게도 마음을 다하는 사람. 그는 신인들의 그런 정직한 태도를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 배우려는 눈빛, 모르는 것을 모른 채로 받아들이는 마음, 매 순간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긴장감. 어쩌면 그가 존경했던 것은 신인 배우가 아니라 신인에게만 가능한 처음의 감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우나 작가나 스포츠맨 중에는 신인상을 받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죠. 신인상은 이미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기보다 앞으로 더 잘할 사람에게 주는 상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일생에 딱 한 번만 가능한 상이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작가의 데뷔작이 두 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선수들의 첫 시즌도 배우의 첫 작품도 두 번 있을 순 없죠. 그 사람의 처음에 주어지는 상은 훗날의 성취로 이룬 상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인에게는 새로 찍어낸 지폐 같은 빳빳한 긴장감이 있죠. 조금 어색하고 쉽게 구겨지고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아직 무엇에도 닳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더 배우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데려갈 겁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하고 싶다를 해야만 한다라고 바꾸어가며 조금씩 경직된 마음을 갖게 될지도 모르죠. 신인상은 두 번 받을 수 없지만 신인의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마음먹기에 따라 가능한 일이긴 하죠. 어디선가 잃어버린 초심, 처음 만났을 때의 놀라움과 감동을 잃지 않는 감각, 내 마음을 울컥하게 이끌어주는 동력, 9월엔 그런 감각과 진심을 되찾고 싶습니다. 우리 심장을 다시 쿵쿵 뛰게 할 처음의 동력을 말이죠.

신인 배우의 마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는 일이 쉽진 않겠죠. 그래도 그 처음의 마음과 감각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제목이 The Promise, 약속이었습니다. 미국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죠. 짐 브릭만의 곡이었고 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9월의 첫날에 어떤 약속이 있었다면 그게 무엇이든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영화 눈동자에 가득한 태양 또는 여름날이여 안녕이라는 영화 프랑스 영화 OST에서 주제가를 전해드리죠. 두 솔레이 블랑 레지에 프란시스 레이가 작곡했고요. 그가 세브린과 함께 노래합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눈동자에 가득한 태양의 주제가를 세브린느와 프랜시스 레이가 함께 노래했고요. 방금 들으신 곡 영화 엘비라 마디간의 테마로 사용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의 2악장을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김학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수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은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9일 체코 프라하 성 비투스 대성당에서 펼쳐진 프라하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얀 마르티닉이 노래하는 드보르자크의 성경의 노래, 엘리아스 그란디가 지휘하는 생상스의 교향곡 3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프라하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은 프라하의 성 비투스 대성당의 새 오르간 완공을 기념하는 공연입니다. 새 오르간의 연주를 들어보면서 새 오르간을 기념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공연인데요. 성 비투스 대성당의 새로운 오르간은 스페인의 게르하르트 그렌칭 공방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4단

원반과 약 6천 개의 파이프를 갖춘 대형 파이프 오르간인데 이번 음악회에서 그 웅장한 오르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간이 돋보이는 생상스의 오르간 교향곡이 공연 후반부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연주되고요. 첫 곡으로는 체코 작곡가 이보 마르토스의 오르간 독주곡이 연주됩니다. 이 곡은 이번 성 비투스 성당의 그 새 오르간을 위해서 특별히 체코 라디오에서 공모한 작품 가운데 우승작입니다. 이 곡의 제목은 성 바츨라프 성가에 의한 환상곡인데요. 이 곡의 기반이 된 성 바츨라프 성가는 체코에서 가장 오래되고 상징적인 종교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성 바츨라프가 체코의 수호 성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츨라프 성가를 바탕으로 한 오르간 환상곡은 체코 민족의 신앙과 또 정체성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 오르간이 자리 잡은 비투스 성당의 민족적인 의미를 담은 아주 특별한 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어떤 곡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보 바르토시의 성 바츨라프 성가에 의한 환상곡 감상하시겠습니다. 이르지나 드브로자코바 마레쇼바의 오르간 연주입니다.

들으신 곡은 이 시대의 체코의 작곡가 이보 바르토시의 성 바츨라프 성가에 의한 환상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프라하의 성 비투스 성당의 새 오르간을 위해서 공모한 작품 중에 우승작인데요. 오늘 듣고 계신 지난 6월 19일 성 비투스 성당에서 열린 음악회에서 초연된 곡입니다. 오르간 연주에는 이르지나 드보르자코바 마레쇼바였습니다. 자, 이제 이번 공연 다음 곡 들으시겠는데요. 다음 곡은 드보르작의 성경의 노래 발췌곡입니다. 성경의 노래는 드보르작의 작품 중에서도 참 깊이가 있고 내면적인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드보르작의 깊은 신앙심을 드러내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드보르작은 직접 성경의 시편에서 가사를 선택해서 곡을 붙였고 총 10곡으로 이 작품을 구성했는데, 본래 성경의 노래는 바리톤이나 베이스 가수가 피아노 연주와 함께 노래하는 곡이지만 나중에 관현악 가곡으로 편곡됐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드보르작의 성경의 노래 중에서 구름과 어둠이 그를 둘러싸고, 들으소서 오 하느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은 나의 목자,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까지 다섯 곡이 연주됩니다. 자, 그럼 안토니 드보르작의 성경의 노래 작품 번호 99 발췌곡을 베이스 얀 마르티닉의 노래 엘리아스 그란디가 지휘하는 프라하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안토닌 드보르작의 성경의 노래 작품 번호 99 발췌곡을 감상하셨습니다. 성경의 노래 가운데 구름과 어둠이 그를 둘러싸고 들으소서 오 하느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은 나의 목자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까지 이렇게 다섯 곡 감상하셨습니다. 곡 중 독창에는 베이스 얀 마르티닉 그리고 엘리아스 그란디가 지휘하는 프라하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베이스의 음성이 참 좋았는데요. 드보르작의 곡에서 독창을 맡은 베이스 얀 마르티닉은 체코를 대표하는 성악가입니다. 깊고 따스한 음색, 뛰어난 음악 해석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고요. 지난 2009년에 BBC 카디프 성악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베를린 슈타츠오퍼 운터덴 린덴의 솔리스트로 활동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9일 프라하 성 비투스 대성당에서 펼쳐진 프라하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 음악회의 지휘를 맡은 엘리아스 그란디는 독일과 일본 혈통을 지닌 음악가입니다. 올해부터 프라하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 및 예술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투스 성당 공연 후반부에는 오르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상스의 교향곡 3번을 선보이는데요. 생상스는 그 자신이 아주 뛰어난 오르가니스트였죠. 리스트로부터 세계 최고의 오르간 주자라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생상스의 오르간 연주 실력은 굉장히 뛰어났고요. 성 메리 교회와 마들렌 교회의 오르간 주자로 활동할 당시에 굉장히 놀랄 만큼 훌륭한 즉흥 연주를 들려줘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생상스는 런던에서도 오르간 연주를 한 적이 있는데 1871년에 처음으로 런던을 방문해서 로열 알버트 홀에서 오르간 연주회를 열었죠. 대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그 당시 런던의 로열 필하모닉 협회로부터 새로운 교향곡을 작곡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됩니다. 바로 그때 쓰게 된 작품이 교향곡 3번 오르간인데 아마도 생상스가 오르가니스트로서 풍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간이 돋보이는 교향곡을 쓰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곡에서는 오르간 연주가 아주 극적이면서도 적절하게 사용이 돼서 음악적인 감동을 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까미오 생상스의 교향곡 3번 C단조 작품 번호 78 일명 오르간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파벨 스보보다의 오르간 엘리아스 그란디가 지휘하는 프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까미유 생상스의 교향곡 3번 C단조 작품 번호 78 일명 오르간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파벨 스보보다의 오르간 연주, 엘리아스 그란디가 지휘하는 프라하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체코 프라하 성 비투스 대성당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작품 번호 47 전 3악장 모두 감상하시겠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에는 바츨라프 후데첵, 예르시 벨라 흘로베크가 지휘한 프라하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작품 번호 47 전악장을 바츨라프 후데체의 바이올린 연주, 이르지 벨로훌라베크가 지휘한 프라하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구 배창복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길, 지하철 문이 열리고 문 밖으로 발을 내딛자마자 후끈한 열기에 얼굴이 찡그려집니다. 계단을 오르고 개찰구를 빠져나와 다시 계단을 오르고 지하철역을 빠져나오니 후끈함에 햇볕이 더해져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녹색 신호등의 길을 건너 다시 한참을 걷습니다. 흘러내리던 땀들이 티셔츠에 스며들어 얼룩을 만들어냅니다. 집에 거의 도착할 무렵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에어컨 앱을 눌러 에어컨을 미리 켜둡니다. 시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를 눌렀을 뿐인데 집에 먼저 시원한 바람을 보내놓은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빨라집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아, 시원하네. 살 것 같네요. 행복합니다. 행복이라는 게 꼭 대단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뜨거운 하루 끝에 미리 켜놓은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신발 속에 갇혀있던 발을 꺼내 양말을 훌러덩 훌러덩 벗어버리고 그대로 소파에 온몸을 내던져 발랑 누워 눈을 감고 온몸에서 열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잠깐의 순간, 그때 문득 아 좋다 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정다운 가구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이수인 시곡 내 맘의 강물입니다. 테너 팽재유의 노래입니다.

최창일 씨 이남님 곡 물소리 너는 나에게 소프라노 고선혜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이수인 씨 곡 내 맘의 강물이었는데요. 테너 팽재휘의 노래였습니다. 김수월 씨 김순남 곡 진달래꽃 테너 옥상훈의 노래로 김상용 씨 백병동 곡 나무로 창을 내겠소 소프라노 박기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김소월 씨, 김순남 곡 진달래꽃, 테너 옥상훈의 노래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김상용 씨, 백병동 곡 나무로 창을 내겠소, 소프라노 박계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조영식 씨, 김동진 곡, 김규환 편곡, 홍연화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수원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19세기 미국 시인인 헬렌 헌트 잭슨은 9월을 이렇게 노래했다. 금장어는 노랗게 물들고 옥수수는 갈색으로 변해가네. 사과나무의 사과는 익어 가지가 휘고 용담꽃의 가장 푸른 꽃잎은 햇볕에 말려들고 먼지 쌓인 꼬투리 속 밀키위드는 숨겨진 시를 뽑아냈네. 아침 이슬 맺힌 길에선 포도의 달콤한 향기가 피어오르고 정오엔 노란 나비들이 길을 가득 채우네. 이 모든 아름다운 징조들로 9월이 왔네. 그러나 헬렌 헌트 잭슨은 그런 9월을 진정 아름답게 만드는 진짜 비밀은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가슴 두근거리는 9월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에겐 헬렌 헌트 잭슨 시 속의 이름들이 국화며 코스모스며 숙부쟁이와 빨간 고추잠자리 같은 것들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구호를 진정 아름답게 만드는 건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말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두근거리는 9월과 가을 두 단어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어느새 9월, 데주아 셉당브르, 앙드레 간용의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으신 오늘 첫 곡, 샤메인, 만토바니 악단이었습니다. 어느새 9월로 왔습니다. 9월에도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9월에는 조금 어떤 가을에 관련된 사연들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모바일 콩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핸드폰 뒷번호 0492번, 오늘 여의도 지나면서 당밤 시그널 음악을 듣습니다. 저는 당밤 시그널 음악 무심히 듣다가 바순이라는 악기를 처음 알게 된 1인입니다. 2026년 9월의 첫날, 오늘도 당밤 기다렸고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여의도 지나면서 듣는 당밤 시그널은 좀 각별하셨을 것 같습니다. 바순이라는 악기를 이 시그널 음악을 통해서 알게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오보에와는 다른 정말 색다른 매력이 있는 그런 악기인 것 같습니다. 0427번, 시그널 음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당밤에서 들려준 모든 음악이 잊힌다 해도 시그널만큼은 기억될 겁니다. 어제 저희가 시그널 음악 이야기를 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협디 8주년 기념방송 때 유지원 아나운서님이 축하 인사한 걸로 아는데 그때 흐르던 시그널도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어릴 적 라디오 청취 환경이 안 좋아 프로그램 제목만 기억한 줄 알았는데 변함없던 시그널. 당시 DJ가 누군지도 잘 기억나질 않겠지만 시그널만큼은 분명하더라고요. 당범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뭐 이보다 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프로그램이 이 대한민국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DJ는 잊혀도 시그널은 몸이, 또 귀가, 마음이 기억해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5331번,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네요. 오래된 줄은 알았지만 KBS의 역사네요. 당신의 밤과 음악. 2022년에 40주년 기념 음반까지 내셨군요. 왠지 이렇게 역사 깊은 프로그램을 지금 내가 듣고 있으니 나조차도 그 역사를 함께 일구고 있는 기분입니다. 가슴이 뜨끈해지는 뿌듯함이 느껴지네요. 응원합니다. 당번 100주년 기념 음반도 가시죠. 이렇게 역사 깊은 프로에서 완전 신곡 어떨까요? 앤서니 홉킨스 배우님이 작곡가로 데뷔하셨다는데 그 음악이 궁금합니다. 언제 한번 틀어주십시오 하셨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또 발빠르게 들려드렸는데요. 조만간에 다른 곡으로 준비해서 또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100주년 기념만 얘기를 하셨는데요. 100주년은 아마 아직 KBS 입사도 하지 않은 PD 그리고 아나운서들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기대가 되네요. 그때는 또 어떤 음악들이 당신의 밤과 음악에 나가고 있을지 말입니다. 리얼 슈트라우스 말년의 가곡집 네 개의 마지막 노래 중에서 두 번째 곡인데요. 헤르만 헤세의 시 9월에 가사를 붙인 음악입니다. 소프라노 제시 노먼의 음성,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지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입니다.

리알 슈트라우스의 네 개의 마지막 노래 중에서 9월, 소프라노 제시 노먼의 음성, 크루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지 히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7014번 울산 애청자입니다. 매일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교직 동료 이혜경님 장학사 승진해서 9월 1일자로 다른 기관으로 이직합니다. 응원한다고 전해주세요. 매일 밤 큰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친한 분이니까 또 이렇게 사연으로 남겨주신 거죠. 우리 이혜경 장학사님 승진이 참 어려운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거리상으로 좀 떨어지시더라도 우리 7014번 그리고 이혜경 장학사님 이 당신의 밤과 음악에서 만나시면 됩니다. 저희가 바로 오작교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말 부부도 계시고 또 다양합니다. 0284번 취업준비생인 25살 대학생입니다. 취업준비로 불안할 때면 늘 당밤을 틀어놓고 마음을 달랩니다. 아, 오늘도 조금 불안하셨으면 좋겠네요. 불안할 때마다 이 당밤을 들으신다니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나운서님 재치에 웃기도 하고 올해 상반기는 암흑 속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조금씩이라도 희망을 갖고 힘을 내어 도전을 했다가도 좌절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반기는 일이 좀 잘 풀릴 수 있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는 것도 욕심인 것 같아 현실의 저를 맞추려는 요즘입니다. 다음 주 이 사연을 라디오에서 들을 무렵에는 희망의 실마리를 무엇이라도 얻고 행복한 상태였으면 좋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첼로 협주곡 신청합니다. 첼로 소리가 저를 이끌어주길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글쎄요 뭐 이런 얘기가 도움이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예전에 취준생 시절이 있었고 마치 뭐 지금 방송하는 걸 보면 대학 재학 시절 한 2학년쯤에 합격했을 것 같지만 KBS 삼수했습니다. 대학도 재수했네요. 아, 이 세상에 정말 한 번에 되는 일이 드문 것 같습니다. 시인 등단도 최종심에만 한 세 번 올랐다가 겨우 됐습니다. 원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 번에 되는 일이 드물고요. 정말 큰 행운이죠. 한 번에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뭐 조금 인생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면 야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나한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꽉 막힐까 정말 견디기 어려운 야 너 더 이상 난 못할 것 같아라는 어떤

그 지점에서 길이 보이고 빛이 보이고 뚫리는 순간이 분명 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선배분들 좀 오셔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분명 머지 않았을 거고요. 인생 뭐 멀리 보고 시야를 넓히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힘들고 좀 희망을 가져야 될 때는 그냥 바로 눈앞에 할 일만 하시고 근시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멀리 본다고 멀리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 저희 응원은 늘 2시간 동안 음악으로 준비해두겠습니다. 0284번 오늘 들으셨기를 바라고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음악 차이콥스키 현악사 중주 1번 대장조 작품 10일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오프라 하노이의 첼로, 찰스 맥케라스가 주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취준생 0284번을 위한 음악, 차이콥스키의 현악사 중주 1번 디장추 작품 10일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였습니다. 오프라 하노이의 첼로, 찰스 맥케라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번에는 브람스 음악 이어가 볼까요? 교향곡 3번 F장추 작품 90의 2악장입니다. 안단테. 볼프강 자발슈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작품 90 중에서 2악장 안단테, 볼프강 자발리슈가 주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전주곡과 푸가 1번, 바흐 작품 번호 846, 타티아나 니콜라이에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바흐의 전주곡과 후가 1번, 바흐 작품 번호 846, 타티아나 니콜라이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이 곡을 바탕으로 구노가 편곡한 아베마리아, 줄리안 로이드 웨버의 첼로, 니콜라스 클레버리가 주의하는 잉글리시 체인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번역가, 소설가, 이윤기의 소설, 갈매기의 한 페이지입니다.

이윤규는 생전에 그리스인 조르바 푸코의 진자 등을 번역한 번역가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또 그리스 로마 신화 다섯 권을 펴내면서 우리나라의 그리스 로마 신화 열풍을 불러일으킨 주역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비 넥타이와 갈매기 등의 소설을 통해 독특한 개성을 보여준 소설가기도 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나는 오피스텔 515에 혼자 사는 미혼남입니다. 그 위층인 610호에도 한 여성이 혼자 삽니다. 그녀는 비행기 승무원입니다. 둘은 우연히 같은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곧 같은 비행기를 탈 거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승객과 승무원으로서 타게 될 비행기였죠. 나는 그녀에게 우리 같은 택시로 갑시다. 택시 요금은 성질 급한 사람이 내기로 하고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못합니다. 여자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입니다. 그러면서 비행기에서 다시 만난 그녀에게 말하죠. 아까 택시비 절약하고 싶지 않던가요? 나는 성질이 급한데.

나는 그녀를 마음속에서 갈매기로 부릅니다. 승무원 복장의 위로 비상하는 듯한 스카프가 갈매기를 연상시킵니다. 나와 갈매기의 우연한 만남은 내가 출장에서 돌아온 뒤에도 이어집니다. 같은 오피스텔에 사니 마냥 신기한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만 여전히 부담을 줄까봐 데이트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뜻밖에도 그녀 쪽에서 문득 술 한 잔을 제안합니다. 그날은 마침 9월 1일 내 생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녀가 내 생일을 알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설레는 마음으로 나간 나는 그녀의 특별한 개인사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 헤어질 때 나는 이번에는 큰 용기를 내 다음 약속으로 그녀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가 과연 올지 안 올지를 번갈아 짐작하면서 그녀를 기다립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입니다. 마음에는 늘 중심을 오로지 하여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니 이를 항심이라고 하거니와 기회를 엿보아 사특하게 움직이는 교사한 마음이 있으니 이를 기심이라고 한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찌 사는지 그것은 갈매기에게 물을 일이다. 그 말은 내 초대의 마음이 순수한지 삿된지는 그녀 갈매기가 알 거란 뜻입니다. 그건 또한 마음이 항심일 때 사랑도 찾아들리라는 자기 확신이기도 합니다.

늘 변치 않는 떳떳한 마음, 맹자의 항심, 그리고 또 유행을 바라거나 기교를 부려 남을 속이려는 낌새는 바로 장자에 나옵니다. 기심. 항심과 기심을 한꺼번에 우리가 배우게 된 바로 그 소설. 번역가이자 소설가 이윤기의 단편소설 갈매기의 한 페이지에 만나보셨습니다. 다른 소설들도 시간이 지났지만 참 깊이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소설이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쉽네요. 자, 함께 하신 음악은 입으로 따라 부르신 분들 자동으로 이 음성 지원이 된 그런 음악이기도 합니다. 산울림의 회상, 박종성의 하모니카, 브랜든 최의 색소폰 연주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화음악가 리즈 오르톨라니의 음악입니다. 프란체스코 바솔로 넬몬도, 프란체스코 홀로 세상으로 가다, 영화 성 프란체스코 OST 중에서 준비했습니다. 로마 대성당 합창단입니다.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작품 48 중에서 1악장 소나타 형식의 소품이었습니다. 모차르트 방식의 이 소나타 형식을 잘 재현해서 낭만주의 선율로 살려낸 참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멜로디를 가진 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미온 비슈코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번에도 현을 위한 세레나데입니다. 누구냐? 엘가입니다. 2단조 작품 20 중에서 2악장 라르게토와 3악장 알레그레토입니다. 이 엘가가 신혼 시절에 아내 캐리스에게 선물한 소품이라고 하죠. 사랑이 담겨있는 바로 그 세레나데. 아마 신혼이었겠죠. 2악장 라르게토와 3악장 알레그레토, 주제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 함께합니다.

엘가 현을 위한 세레나데 2단 듀오 작품 20 중에서 2악장 라르게토, 3악장 알레그레토, 주제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서 남성 성악가 두 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먼저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이 부르는 노영심의 시소타기, 이어서 바리톤 고성현이 부르는 최진내 시간에 기대어 함께 하시죠.

길병민이 부른 노용심의 시소타기, 고성현이 부른 최진의 시간에 기대어였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9월 첫날에 보내드린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치고 싶어집니다. 아, 가을을 부르는 우리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문득 이 두 곡을 듣고 나니 에탄올 함유 음료를 섭취하고픈 마음이 듭니다. 아쉽게도 아직 시간이 더 남아서 여러분은 아쉽지 않겠죠. 자,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A장조 쾌활번호 488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입니다. 게자한다의 피아노와 지휘, 짤스부르크 모차르트 음 실내악단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황제의 2악장 아다지오 운포코 모소를 마이클 둘린이 편곡한 그리고 그가 연주한 The Emperor's Adagio였습니다. 전해드리신 곡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의 2악장 아다지오였습니다. 이렇게 두 곡의 아다지오를 보내드렸네요. 게잔다의 피아노와 지휘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홈 실내악단이었습니다.

8월에는 습도와 더위 때문에 짜증도 많이 내고 그랬었는데 9월에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그리고 다짐을 해봅니다. 김민기의 아름다운 사람, 김광민의 편곡과 키보드 그리고 기타 연주였습니다. 9월 첫날 함께한 당신의 밤과 음악, 가을을 부르는 음악들 어떠셨나요? 9월에 또 멋진 가을 음악들 많이 준비해 두겠습니다. 제작의 한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메마르고 강과 저수지가 마릅니다. 농작물도 자랄 수 없죠. 그래서 우린 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비도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내리면 더는 단비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땐 단비도 폭우가 되고 홍수가 되죠. 필요한 것이었는데 너무 많아지면 위험한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무엇이든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있을 때 가장 좋다는 사실. 자연은 또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죠. 적당히 내리는 비, 적당히 비추는 햇볕, 적당히 부는 바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언제나 더 많이가 아니라 때로는 딱 알맞게인 것 같아요. 넘치지 않는 마음으로 9월의 첫날 열어봅니다.

영국의 소년합창단 리베라의 청아한 하모니가 뭔가 이게 습기 가득 찬 날씨를 조금은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네요. 9월의 첫날 화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Song of Life. 우린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로 이을 때 저 하늘의 소리에 함께합니다. 모두 인생의 기적 안에서 사랑이 함께하네요. 다가올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인생의 노래에 함께할 때. 요 며칠 지긋지긋하게 내리던 비가 점점 잦아드는 걸 보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언제나 더 많이가 아니라 때로는 딱 알맞게라는 사실 새삼 깨닫게 됩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때로는 적당히 이 말 마음에 새기면서 9월 이 가을을 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위정님, 좀 전에 비가 거센 바람과 함께 무섭게 순간 왔다고 이렇게 오래 오면 참사가 나겠구나 싶었는데 잠깐 오고 뚝 시치미를 뗀다고 다행이라고 적으셨어요. 이진희님, 맞습니다. 제일 힘든 게 적당히 알맞게잖아요. 그래서 또 오래된 철학의 중용이라는 단어도 있는 거겠죠. 김영호님, 9월의 첫날 노날과 함께합니다. 9월을 함께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현경님, 9월아 왜 이제 와?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 김은희님이 오늘 오프닝을 딱 정리해 주셨는데요. 다다익선보다 과요불급. 잠시 동안 비님이 과요불급 실천 중이시네요. 그러게요. 자연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는 것 같죠? 이제 그만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가져보고요. 이번엔 미하일 글린카, 이 19세기 러시아 작곡가죠. 러시아 고전 음악의 아버지로도 불립니다. 후에 그 러시아 5인조 국민 악파에 큰 영향을 끼친 아티스트입니다. 푸시킨 시의 곡을 붙인 야 볼류 츠노의 묵노베니에, 난 멋진 순간을 기억합니다. 들어보시죠. 난 멋진 순간을 기억합니다. 내 앞에 그대가 나타났던 그 순간을 마치 스쳐 지나가는 환영처럼 순수한 아름다움의 천사처럼 소프라노 갈리나 고르차코바, 라리사 게르기에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러시아 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역시 19세기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죠. 안톤 루벤슈타인. 당대 프란츠 리스트의 피아노 라이벌로 불릴 만큼 아주 뛰어난 연주자였다고 하네요. 그의 작품 멜로디, 베이스 니콜라이 기아우로프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러시아 로망스 미하일 글린카의 난 멋진 순간을 기억합니다 였습니다. 소프라노 갈리나 고르차코바가 불렀고요. 라리사 게르기에바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날씨하고 잘 어울리는 러시아 노래가 아닐까 싶었는데 용유미님, 지금 대구는 볕이 쨍 난다고. 아니 제 지인도 지금 사실 제주도에 있는데 햇볕이 아주 따가울 정도라고 하네요. 또 이럴 때는 참 우리나라가 국토의 면적이 넓은 듯도 싶고요. 그래도 뭐 콩밭을 보니까 여기저기 아직도 비가 조금씩은 오는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는 아마존의 숲을 상상하면서 다음 곡 들어볼까요? 20세기 브라질 작곡가 에이토르 빌라로보스의 모음곡 아마존의 숲 중에서 깐상지 아모르, 사랑의 노래 감상하시겠습니다. 소프라노 나딘 시에라, 로버트 스파노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에이더르 빌라 로브스의 모음곡 아마존의 숲 중에서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뭔가 브라질의 밀림이 느껴지는 듯한 이국적인 노래였어요. 소프라노 나딘 세라가 불렀고요. 로버트 스파노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조울수님이 계신 오산은 조용히 비가 내리고 있군요. 이 곡이 잘 어울렸겠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돌아올 계절은 돌아오고 붙잡아도 바뀔 계절은 바뀌듯 만날 인연은 또 만나지고 그런 마음으로 이 가을 보내면 좋겠어요. 0184 쓰시는 분 너무나 덥고 뜨겁다고 여름 빨리 가라고 모두들 말하더니 이제는 세월 빠르다고 하네요. 더 느끼겠죠. 이제 가을 되고 겨울 되고 하면은 26년이 금방 아쉬워질 겁니다. 학교 끝나고 집 가려는 버스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신 비가 오고 있나요? 서예수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 조니 미첼의 곡이었습니다. For Free. 그녀답게 철학적인 노랫말로 곡을 만들었어요. 이게 공짜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가사일지 무척 궁금하시죠? 길거리 한 모퉁이에서 기가 막히게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한 남자를 보면서 돈을 받고 노래하는 자신과 달리 공짜로 음악을 선물하는 그에게 미안함을 담은 그런 노래였습니다. 주디 콜린스의 음성, 빌 더글라스의 피아노, 그 클라리넷 연주자가 이렇게 멋지게 불었을까요? 리차드 스톨츠만의 클라리넷 연주로 오늘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19, 20세기 이탈리아 작곡가입니다. 이 프란체스코 칠리아의 오페라 아드리아나 르꾸브라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 있었던 파리의 여배우, 그 유명 여배우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사실주의, 그러니까 이 벨칸토와 대비되는 베리즈모 오페라죠. 그 중에서 이 여배우 아드리아나의 아리아입니다. 이오손 루밀레 안첼라 델 제니오 크레아토르. 저는 창조주의 미천한 종일 뿐입니다. 극장 무대 뒤에서 연극 대사를 연습하던 그녀에게 주변에서 찬사를 보내자 겸손하게 담례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안나 네트랩코,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9세기 이탈리아의 베리지모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아밀카레 폰키엘리의 라 조콘다, 노래하는 여인이란 뜻이죠. 그 중에서 치엘로 에마르, 하늘과 바다였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조콘다가 사랑하는 엔초, 그는 그러나 옛 연인 라울라만을 바라보고 있죠. 항구에서 몰래 그녀를 기다리면서 부르는 로만자입니다. 오라 사랑하는 사람아, 와서 생명과 사랑의 입맞춤을. 나 기다리네, 마음은 갈증으로 허덕이며. 테너 롤란도 비아손, 다니엘레 갈레가리가 지휘하는 밀라노 지세페 베르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프란체스코 칠레아의 오페라 아드리아나 르꾸브레르 중에서 여배우 아드리아나가 부르는 저는 창조주의 미천한 종일 뿐입니다 였습니다. 앞서 실제 있었던 파리의 여배우 살인사건을 소재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스테리하고 뭔가 묘한 일이죠. 연적을 꽃향기로 살해했다고 알려진 그 제비꽃 살인사건을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소프라노 안나 네트랩코가 불렀고요. 리카레도 샤이가 지휘하는 라 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알비노니의 아다지오에 가사를 붙인 노래입니다. 옥스포드 뉴 칼리지 콰이어의 하모니로 함께하겠습니다.

토마스 알비노니의 아다지오에 노랫말을 붙였습니다. Beatitudes, 참 행복. 옥스퍼드 뉴 칼리지 콰이어가 불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의 첫 장을 여는 날처럼 꽃과 새들이 잠들고 들판에서 귀뚜라미 소리만 남은 밤을 노래하는 자장가가 있습니다. 자장가 제목은 작은 꽃들은 잠들고, 노래의 첫 구절을 제목으로 삼은 자장가인데요. 본래 제목은 Gentlemansion, 모래요정입니다. Gentlemansion, 글자 그대로 옮기면 작은 모래사나이라는 뜻인데, 이 작은 모래사나이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이런 존재죠. 밤이면 아이들 곁으로 몰래 찾아와 아직 잠들지 않은 아이의 눈에 고운 모래를 뿌려 잠과 꿈을 데려오는 존재. 그런데 왜 하필 잠의 요정이 모래와 연결됐을까? 독일과 북유럽의 옛 이야기에서는 아침에 눈가에 남은 눈곱을 잠의 모래라고 여겼답니다. 밤새 모래여정이 아이의 눈에 고운 모래를 뿌려 잠과 꿈을 데려오고요. 아침이면 그 작은 흔적이 눈가에 남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이가 졸려 눈을 비비면 모래여정이 눈에 모래를 뿌리러 오는구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오래된 자장가는 1840년

한 독일의 민요 수집가이자 시인인 츠칼라 미오가 공동으로 펴낸 민요집에 잔트맨슈엔이란 제목으로 처음 실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오래전부터 전해오던 민요를 그대로 철옥한 게 아니라 츠칼라 미오가 민요풍으로 만들어 발표한 노래라는 점인데요. 그 선율은 독일어권에서 오래 불려온 크리스마스 캐럴,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의 선율을 가져와 몇몇 부분을 조금 바꿔서 사용한 선율이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캐럴의 선율 역시 더 오래된 노래에서 왔죠. 16세기 말 프랑스 샹송 작은 축제가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라는 크리스마스 캐럴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프랑스 세속 노래의 선율이 독일의 종교 노래를 거쳐서 아이를 재우는 자장가가 된 셈인데요. 이 자장가는 브람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브람스는 1857년 24살 때 독일어권의 어린이 노래와 민요에 피아노 반주를 붙여 15개의 어린이 민요집으로 편곡해서 슈만 부부의 자녀들에게 헌정합니다. 그 가운데 네 번째 곡이 바로 잔트맨슈엔이죠. 16세기 말 프랑스 세속 샹송 작은 축제에서 시작해서 17세기 독일 크리스마스 캐럴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를 거쳐 19세기 추카말리오의 자장가 잔트맨슈엔으로 또 브람스의 피아노 반주가 더해진 노래로 이어진 선율.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프랑스와 독일어권을 오가면서 노래의 옷을 바꿔 입어온 그 선율. 독일어권의 오래된 민요풍 자장가 작은 꽃들은 잠들고 Die Blümlein, die Schlafen입니다.

가사는 모두 4절까지 있는데요. 2절 내용이 꼭 이맘때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햇살 아래서 아름답게 노래하던 작은 새들도 작은 둥지로 들어가 편안히 잠들었어요. 곡식 이삭 우거진 들판에선 귀뚜라미만 홀로 울고 있네요. 잘 자라, 잘 자거라, 내 귀여운 아가야. 독일어권의 민요풍 자장가 작은 꽃들은 잠들고 소프라노 엘리아 멜링, 루돌프 얀센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독일 민요 골랐습니다. 작은 숲새 한 마리가 날아갔네. Es flog ein kleines Waldvöglein. 독일의 베르니게로대 방송 청소년 합창단의 하모니로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9월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표현보다 옮겨간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름비와 가을비 사이, 더위와 선선함 사이, 휴가와 일상 사이, 달력은 가을인데 햇살이나 기온은 아직 여름이고, 저녁바람은 가을인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우리의 기억도 아직은 여름에 머물고 있긴 하죠. 곧 매진된다, 곧 마감된다는 호들갑에 익숙한 시대지만 9월은 조금 다른 초대장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여름과 작별해야만 가을을 만나는 건 아니라고, 가을은 곧 매진되거나 마감되지 않으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다가오라고 말하는 것 같죠. 9월의 초대장에 적힌 너그럽고 섬세한 주의사항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9월 1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September Song이라는 곡이었습니다. 9월의 노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같은 제목의 다른 곡은 아니고요. 아그네스 오벨이라는 덴마크 출신의 독일에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인 아그네스 오벨의 곡입니다. 그녀가 곡을 쓰고 피아노로 연주한 연주곡이었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로드 맥큐언의 And to Each Season이었어요. 직접 작사, 작곡하고 노래했죠. 각 계절을 쭉 표현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노래한 곡이죠. And to Each Season, 로드 맥큐언의 목소리였습니다. 표지은 씨, 9월이네요. 9월이 안 오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시간은 어김없이 그대로 똑같이 흘러가고 또 9월이 왔습니다. 계절도 그렇고요. 그런데 뭐 다만 봄, 가을이 좀 짧아지는 게 아쉽긴 하죠. 네. 그리고 임태희 씨, 9월이 왔으니 더위도 물러가겠죠. 세상의 모든 음악과 함께합니다. 또 현숙이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하시네요. 꽃들 분갈이 해주면서 듣고 있어요. 다시 듣기까지 종일 세음 속에 파묻혀 살고 있네요. 라고 하셨네요. 꽃들도 좋아하고 있을까요? 네, 현숙이님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수요일까지, 내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9월을 맞아서 준비한 특집도 예고해드리고 있죠. With Friends Special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세계 음악계 스타들이 협업을 통해 만들어낸 멋진 하모니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40여 장의 명반들을 집중 감상하는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깨싸라 입니다. 더 큰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청년의 마음을 노래한 곡이죠.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까,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의 곡이죠. 이 곡 1971년 산레모 가요제에서 2위를 했는데요. 이탈리아의 듀오 리키 에포베리 그리고 호세 펠리시아노가 같이 이 노래를, 그러니까 같이 부른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같은 노래를 두 팀이 불러서 그 노래에게 상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 펠리시아노도 불렀는데 오늘 호세 펠리시아노가 이탈리아어로 노래하는 깨싸라 들어보시죠.

마인드가 담긴 노래 깨세라세라. 이 곡을 호주의 재즈 가수인 니키 파라트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호세 펠리시아노가 노래한 깨세라였어요. 제가 이탈리아어 버전이라고 잘못 전해드렸는데 호세 펠리시아노가 스페인어로 부른 깨세라를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라는 깨세라였습니다. 이번에는 3935번 쓰시는 분, 계절이 바뀌는 문턱에서 잠시 걸음을 늦추고 저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부로 지내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 조금 늦은 취업이지만 다시 사회로 나갈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조금은 떨리기도 하네요 라고 하셨네요. 네, 새로운 출발에 또 편안함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세상의 모든 음악과 함께 마음 다지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실록 씨,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세요. 세계의 모든 음악 매일 찾아 듣게 되네요 라고 하셨는데, 네, 우리 세상의 모든 음악 매력에 빠져들고 계시는 분이네요. 이실록 씨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찾아 듣게 된다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임병현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네,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음악을 듣고 싶다고 청하셨어요. 포레스트 검프 OST에서 포레스트 검프 스위트 모음곡을 전해드리죠. 이 영화의 음악을 알란 실베스트리, 미국의 영화음악가가 맡았죠. 그는 로버트 자메키스 감독과 콤비로 여러 작품을 함께했죠. 그 가운데 포레스트 검프의 음악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제목이 Le Vent 이었어요. 바람이라는 제목인데요. 레오 페레라는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의 노래였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발표했던 곡이었고요. 그전에는 Blowing in the Wind, 밥 딜런의 명곡이죠. 이 곡을 타버나클 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포레스트 검프 OST에서 포레스트 검프 스위트 모음곡을 전해드렸어요. 알란 실베스트리의 오리지널 스코어 모음곡이었습니다. 사연 주신 분 계시는데 이주연 씨께서 일요일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하셨네요. 저는 매년 생일이면 아침에 헌혈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이번엔 조금 특별했습니다. 바로 100번째 헌혈을 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헌혈센터에서 100번째 헌혈을 기념해서 케이크까지 선물해 주셨어요. 덕분에 그 케이크가 저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생일 케이크가 되었습니다. 생일과 100번째 헌혈이 같은 날이라니 올해 생일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였겠지만 저에게는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축하받아서 더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저 자신에게 생일 축하해 그리고 100번이나 잘했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 기쁜 마음을 나누고 싶어 사연 보냅니다 하셨네요. 아, 참 대단하시네요. 이주연 씨. 그러니까 꼭 생일뿐만이 아니라 늘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온 날마다 세상에 나를 조금씩 또 선사하네요. 그렇죠? 네, 이주연 씨 생일 이제 지금 지났네요. 일요일이었다고 하셨는데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Le Matin sur la Rivière, 강가의 아침 전해드리죠. 샹클로드 푸티가 편곡을 했고요. 샬르 깔레가 작곡한 곡인데 노래는 에브 브레너라는 프랑스 가수의 목소리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5옥타브를 넘나드는 음역대를 자랑하는 가수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듣다 보면 조금 수긍이 가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에브 브레너가 그 가사는 없어요. 스캣송으로 부르는 강가의 아침 Le matin sur la rivière 들어보시죠.

9월의 첫날 모두가 노래 한 곡쯤 마음에 떠올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마음에 떠오르는 음악은 제각각이겠지만 오늘 뮤직인사이드에서는 바르바라의 Septembre, 9월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La Dame en Noir, 검은 옷의 여인이라고 불리던 바르바라는 늘 검은 옷을 입고 등장해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며 노래했죠. 삶의 순간들, 사랑의 기쁨과 이별의 슬픔을 정제된 언어로 노래했던 가수이자 작곡가였습니다. 바르바라가 부르는 Septembre는 늦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선 다정한 풍경으로 시작하죠. 여름의 끝이 이렇게 아름다웠던 적은 없었어요. 올해의 포도나무엔 좋은 포도가 맺히고 제비들이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떠나야 하죠. 서로를 사랑할지라도 이별하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날인지, 스무해 삶을 걸기엔 또 얼마나 아름다운 밤인가요. 사랑이 떠나면 내 마음도 멈춰요. 꽃들은 이미 9월의 색깔을 품었고 멀리서 울리는 벚꽃 소리, 고통스러워하기엔 너무 아름다운 날들이죠. 난 부두에 머물러 있어요. 내 사랑 다시 만나요. 소피 마크노의 가사에 바르바라가 작곡하고 연주한 선율이 얹히면서 계절이 바뀌어가는 아련한 느낌이 전해지지요. 노래 속 20살 연인들에게 9월은 이별이 찾아오는 시간이지만 떠나는 이를 바라보며 부두에 남은 사람은 슬픔을 말하면서도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 곡엔 Quelle jolie temps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후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가사이기도 한데 직역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날씨인가가 되겠지만 아름다운 계절과 슬픈 이별이 겹쳐 있어서 긴 여운을 남기죠. 슬프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9월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시간, 떠나보내면서도 다시 만날 것을 믿는 삶의 아름다운 한순간이죠. 9월이 온다고 해서 여름이 완전히 끝나는 것도 아니며 여름이 끝난다고 해서 여름에 우리가 느끼고 쌓고 간직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9월의 첫날에 듣는 9월 노래, 바르바라의 Septembre 들어보시죠.

이 노래가 세상에 나온 1960년대 중반은 알제리 전쟁이 끝난 뒤에 상처와 이별이 많이 남아있던 무렵이었습니다. 바르바라는 다정한 노래 속에 위로의 마음을 많이 담았던 가수여서 그런지 세프텀버에 등장하는 20살, 떠나는 사람, 부두에 남은 사람, 다시 만날 봄이라는 단어들이 조금은 다르게 들리기도 합니다. 바르바라가 전쟁의 상처를 직접 노래한 것은 아니지만 떠나는 청춘과 남겨진 20살의 풍경은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시대적 상처와 이별을 떠올리게 하네요. 샹송의 문학적 깊이를 더한 아티스트로 꼽히는 바르바라가 노래하는 9월, 차분한 빗속에서 시작한 9월의 노래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9월의 노래로 어떤 곡을 꼽으실까 궁금해지네요.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바르바라의 세텀버, 9월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9472번 쓰시는 분, 이별하기에 아름다운 날이라니 너무 시적이네요. 이제는 어둑해지는 퇴근길, 정말 그 길었던 이 여름과 헤어지게 될 것이 드러나는 시간. 9월 시작에 듣는 이 음악은 오늘하고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라고 9472번 쓰시는 분도 같은 생각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9월입니다. 제목이 프랑스어예요. Déjà septembre. 그러니까 벌써 9월이라는 제목입니다. 앙드레 가뇽의 곡입니다. 그의 피아노 그리고 더글라스 감리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벌써 9월이라는 곡, Déjà Septembre. 앙드레 간용이 작곡하고 피아노를 연주했고요. 내셔널 필하모닉의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9월 1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59분입니다.

어느덧 여름의 절정은 어제의 기억이 되어가는 시간. 이제는 다른 계절로 우리를 초대할 9월의 문을 활짝 열면서 세상의 모든 음악이 작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With Friends Special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음악계의 스타들이 만든 듀오, 컬래버레이션 앨범들을 집중 감상하는 시간. 샤를 아즈나부르, 메르세데스 소사, 세자리아 에보라부터 아스토르 피아솔라, 두츠 딜레망, 찰리 헤이든, 그리고 엔니오 모리꼬네와 루치아노 파바로티, 요요마까지 월드뮤직의 상징과 같은 음악가부터 클래식과 영화음악의 대가까지 우정과 사랑으로 만들어낸 앨범들을 총망라했습니다. 9월 7일 월요일부터 13일 일요일까지 꽉 채운 일주일 동안 40여 장의 음반들을 들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With Friends Special, 세계 음악의 대가들과 친구가 되는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목소리였죠. 제목이 사라 세템브레, 9월일 거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름과 함께 떠난 사랑을 노래한 곡이었는데요. 이 노래, 이 멜로디는 사실 닐 다이아몬드의 목소리가 먼저 떠오르시죠. September Moon이라는 제목으로 영어로 불렀는데요. 사실은 또 그게 원곡도 아닙니다. 원곡은 샹송이었어요. 실베르 베꼬가 노래한 세똥 세똥, 9월이면 이라는 1978년 곡이 원곡이고요. 샹송이 원곡이고 닐 다이아몬드가 그 이후에 또 1년 뒤에 불렀습니다. 오늘은 안드레아 보첼리의 목소리로 전해드린 사라 세템브레 이탈리아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마리아 에 일 마레, 마리아와 바다라는 곡인데요. 반도네온 연주자 다니엘레 디 보나벤투라가 작곡하고 반도네온을 연주하고요. 지오반니 체카렐리가 피아노를 연주해 줍니다.

쿠바의 에르네스토 레쿠오나의 곡이죠. Siempre en mi corazón. 내 마음속에 언제나 영원히. 이 곡을 오마라 포르투 온도의 노래

하셨네요. 7586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아기 엄마가 저녁 약속으로 모처럼 외출을 했습니다. 8개월 된 아들 산유리와 하루 종일 씨름하는 아내가 막상 외출하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나 봅니다. 잠시나마 아이를 혼자 보고 있자니 아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아로미가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오길 바라면서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네, 아주 제대로 느끼셨나 봐요. 그렇죠? 청하신 곡이 사이먼 앤 가펑클의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인데요. 이 곡 영국의 여성 크로스오버 사중창단 올 엔젤스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사막장을 모티브로 연주한 곡이죠. 제목이 You Can't Go Home Again 이었습니다. 챗 베이커의 트럼펫, 폴 데스몬드의 알토 색소폰, 케니 바런의 일렉트릭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는 포레의 파반 작품 번호 50을 존 윌리엄스가 지휘한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사이먼 앤 가펑클의 Sound of Silence를 All Angels, 크로스오버 4중창단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이희재 씨, 식구들은 자고 있고 저만 깨서 음악과 차와 함께하는 중인데 참 평온하고 좋네요 하시면서 이 곡을 청하셨네요. This girl's in love with you, 버트 바카락이 작곡한 곡인데요. She and him. 인디 혼성 듀오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어느 베테랑 배우에게 가장 존경하는 배우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 배우는 망설임 없이 신인 배우라고 답했죠.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 아직 어떤 역할도 자기 것으로 굳혀놓지 않은 사람들. 대사를 한마디 받을 때도 카메라 앞에 설 때도 상대 배우가 건네는 눈빛 하나에도 촬영장의 스태프들에게도 마음을 다하는 사람. 그는 신인들의 그런 정직한 태도를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 배우려는 눈빛, 모르는 것을 모른 채로 받아들이는 마음, 매 순간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긴장감. 어쩌면 그가 존경했던 것은 신인 배우가 아니라 신인에게만 가능한 처음의 감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우나 작가나 스포츠맨 중에는 신인상을 받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죠. 신인상은 이미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기보다 앞으로 더 잘할 사람에게 주는 상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일생에 딱 한 번만 가능한 상이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작가의 데뷔작이 두 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선수들의 첫 시즌도 배우의 첫 작품도 두 번 있을 순 없죠. 그 사람의 처음에 주어지는 상은 훗날의 성취로 이룬 상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인에게는 새로 찍어낸 지폐 같은 빳빳한 긴장감이 있죠. 조금 어색하고 쉽게 구겨지고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아직 무엇에도 닳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더 배우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데려갈 겁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하고 싶다를 해야만 한다라고 바꾸어가며 조금씩 경직된 마음을 갖게 될지도 모르죠. 신인상은 두 번 받을 수 없지만 신인의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마음 먹기에 따라 가능한 일이긴 하죠. 어디선가 잃어버린 초심, 처음 만났을 때의

신인 배우의 마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는 일이 쉽진 않겠죠. 그래도 그 처음의 마음과 감각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제목이 The Promise, 약속이었습니다. 미국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죠. 짐 브릭만의 곡이었고 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9월의 첫날에 어떤 약속이 있었다면 그게 무엇이든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영화 눈동자에 가득한 태양 또는 여름날이여 안녕이라는 영화 프랑스 영화 OST에서 주제가를 전해드리죠. 뉴솔레이 블랑레지어 프란시스 레이가 작곡했고요. 그가 세브린과 함께 노래합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눈동자에 가득한 태양의 주제가를 세브린느와 프랜시스 레이가 함께 노래했고요. 방금 들으신 곡 영화 엘비라 마디간의 테마로 사용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의 2악장을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김학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수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인님 명언반 정만섭입니다. 명인님 명언반 매주 화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교향곡, 관현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교향곡 1번 C장조 작품 번호 21, 빈터 반트가 지휘하는 함부르크 북독일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알렉산더 알라비에프의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그랜드 트리오 A단조 베토벤 트리오 본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 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기지에 넘치는 참 멋진 그런 곡이죠. 까뮤 생상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B단조 작품 번호 61, 아르투르 그루미오의 바이올린, 마뉴엘 로쟁탈이 지휘하는 꽁세르 라무르의 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아뮤 생생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비단조 작품 번호 61 아르투르 그루미오의 바이올린 마니엘 로젠탈이 주의하는 꽁세르 라몰의 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알렉산더 알라비에프라는 작곡가의 작품입니다. 이 러시아 작곡가인데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려간 그런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살인사건에 연루돼서 추방되고 또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굴곡이 많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대한 열정을 잊지 못하고 꽤 많은 양의 음악을 발표했습니다. 작품은 대단히 서정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평론가는 러시아 서정의 극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들으실 이 그랜드 트리오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알렉산더 알라비에프의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그랜드 트리오 A단조 베토벤 트리오 보네 연주입니다.

알렉산더 알라비에프의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그랜드 트리오 A단조 베토벤 트리오 보온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베토벤의 교향곡 1번 준비했습니다. 파울 베커 유명한 음악평론가죠. 그가 전한 말 몇 마디만 전해드리고 음악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벤 이전의 작곡가들의 교향곡은 베토벤의 작품보다 훨씬 작은 집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교향곡은 모든 계급에게 호소한 베토벤이 지향했던 민중 집단과는 반대로 어떤 한정된 집단, 애호가들 모임에서 어울릴 만한 음악이었을 뿐이다. 베토벤은 교향곡이라는 장르에 사명을 바꿨고 원래는 소규모고 외부와의 어떤 관련을 끊고 있던 독립적인 오락을 드디어 민중을 향한 그런 음악으로 바꿔놓았다. 베토벤의 음악을 얘기할 때 민중적인 요소를 빼놓을 수가 없죠. 베토벤의 교향곡 1번 C장조 작품번호 21 윈터반트가 주의하는 북독일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루드비히파 베토벤의 교향곡 1번 C장쇼 작품번호 21 빈터 반트가 주연하는 함부르크 북독일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도 베토벤의 곡으로 이어갑니다. 베토벤의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트리오 교향곡 2번 작품번호 36의 편곡 버전입니다. 이자벨 파우스트의 바이올린, 장기엔 케이라스의 첼로, 알렉산더 멜리코프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 자신의 편곡이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2번 작품 번호 36을 피아노 트리오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자벨 파우스트의 바이올린, 장기엔 꾀라스의 첼로, 알렉산더 멜리코프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명은진 명곡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오늘 아침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오늘 하루도 새록새록 좋은 하루를 위해 마음을 채워보시죠. 라오나트의 연주 몽금포 첫 곡입니다.

태평가 국악밴드 해랑의 연주와 노래였고요. 앞서서 들은 첫 곡 몽금포 라오나트의 연주였습니다. 퓨전 국악의 매력을 담은 두 곡을 함께 만나봤는데요. 익숙한 민요 선율이 현대적인 감각을 만나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깊은 우리 소리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야금 병창을 준비했는데요. 한 명의 소리꾼이 가야금 연주와 노래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반소리 한 대목이나 단가, 민요를 부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단가 죽장망해를 가야금 병창으로 만나보시죠. 처음에 죽장망해 단표자란 말로 시작하는데 대나무 지팡이에 짚신을 신고 표주박을 가진 여행자의 단촐한 차림새를 의미합니다. 강정렬의 가야금 병창과 이성근의 장구 반주입니다.

장정렬의 가야금 병창과 이성근의 장구반주로 단가 죽장망해 감상하셨습니다. 가야금 한 대와 한 사람의 소리만으로 참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데요. 이어서 여러 악기가 함께 만드는 풍성한 합주 대풍류 준비했습니다. 김성엽, 임재필의 피리, 류재원의 해금, 이영섭의 대금과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웅장하면서도 품격 있는 선유. 이 시간을 더욱 넉넉하게 만들어준 것 같은데요. 김성엽, 임재필의 피리, 류재원의 해금, 이영섭의 대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대풍류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안현정 작곡의 곡 해금과 가야금을 위한 신다스름, 조혜령의 해금, 박수현의 가야금입니다.

해금과 가야금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듯 이어가네요. 해금과 가야금을 위한 신다스름 안현정 작곡의 곡, 조혜령의 해금, 박세연의 가야금이었습니다.

0: 우리 음악으로 물들이는 마음 한자리, 국악의 향기.
1: 마음이 머무는 자리,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엔 이 놀이를 즐기는 분들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엔 나이 드신 분들이 길가에 앉아 바둑도 두고 이것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장기입니다. 이번엔 이 장기와 관련된 민요를 들어보시죠. 제목이 장기 타령인데 여러 이야기를 엮어가다가 마지막에 장기 놀이에 대한 사설이 나옵니다. 고금성 김보연의 소리 장기 타령 함께 들으시죠.

장기를 두며 흥겹게 부르던 노래 장기타령 고금성 김보연의 소리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슬기의 가야금 연주로 이해식 작곡의 곡 나위사위 함께 하시죠.

이슬기의 가야금 연주로 나위사위 함께 들으셨습니다. 한국 전통 성악과 전자음악이 서로 다른 여정과 음악적 경험으로 어우러진 곡이 있습니다. 홍성 결성 농요 만물 사설과 사직대제 악장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만물은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우주와 자연 안의 생명을 뜻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권송이의 노래 정중엽의 Synthesizer입니다.

만물, 건송이의 노래 정중엽의 Synthesizer였습니다. 고각의 향기 어느덧 낮을 시간인데요. 끝으로 해금 연주자 김주리를 중심으로 결성된 김주리 밴드의 연주로 닷다라랏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닷다라랏은 장단과 선율을 구음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르네상스 시대 영국 노래로 시작합니다. 올랜도 기번스의 뚝뚝 느리게 떨어지는 눈물, Drop Drop Slow Tears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스티븐 클리오베리가 지휘하는 캠브리지 킹스칼리지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수요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시, 떨어지는 눈물을 음악적으로 형상화한 올란도 기본스의 드롭 드롭 슬로우 티어스, 뚝뚝 느리게 떨어지는 눈물로 문을 열었습니다. 스티븐 클레오베리가 지휘하는 캠브리지 킹스칼리지 합창단이 노래했습니다. 계속해서 바흐의 무반주 독주 첼로를 위한 모음곡 3번 C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9번입니다. 프렐류드, 알레망드, 쿠랑드, 사라방드, 불의 1과 2, 지금까지 전곡을 오늘은 테오르보 연주로 감상하실 텐데요. 편곡과 연주의 호킨슨 스미스, 총 연주 시간 약 25분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독주 첼로를 위한 모음곡 3번 시장초, 바흐 작품 번호 1009 전곡을 오늘은 첼로 원곡과 다른 느낌으로 들으셨습니다. 섬세하면서 따뜻한 매력이 있는 테오르보 연주에는 호킨슨 스미스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함께 하실 음악, 헨델의 오페라 줄리오 체자레에 나오는 클레오파트라의 아리아죠. 피안제로 라 소르테미아, 내 운명을 슬퍼하노라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아만다 포사이스가 노래하고요. 자네 소렐이 지휘하는 아플로스 파이어가 연주합니다.

헨델의 오페라 줄리오 체자르에 나오는 클레오파트라의 아리아 피안제로 라 소르테미아 내 운명을 슬퍼하노라 감상하셨습니다. 소프라노 아만다 포사이즈가 노래했고요. 자네 소렐이 지휘하는 아폴로스 5의 연주였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9월의 첫 번째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번엔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건반 협주곡 보트캠 번호 35중에서 2악장 아다시오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베니 아라키의 포르테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실 텐데요. 함께하는 단체는 게오르크 에거가 지휘하는 슈트라이어 아카데미 보첸입니다.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건반 협주곡 부트캠 번호 35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오늘은 베니 아라키의 포르테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함께한 단체는 게오르크 에거가 지휘하는 슈트라이어 아카데미 보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비발디의 트리오 소나타 G단조 리옹 번호 73 작품 1-1 알레그로 라르고 알레그로의 전악장 감상하시죠. 마르셀 퐁셸과 안 발랑커의 오보 연주, 이발트 드마이어의 합시코드, 리테 반데오미어의 첼로 연주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트리오 소나타 G단조 리용번호 73 작품 1의 1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우보 연주에는 마르셀 퐁셸과 안 발랑커였고요. 합시코드 연주에는 이발트 드마이어로 첼로 연주에는 리테 반데오미오였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 마지막 곡 피에트로 로카텔리의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카프리스 4번 C단조입니다. 이고르 루아제 바이올린 연주를 함께 하시죠.

바이올리니스트 이고르 루아제의 연주로 피에트로 로카텔리의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카프리스 4번 C단조 감상하셨습니다. 요즘 일상생활 어디에서나 많이 활용하는 QR코드는요. 1994년 일본 자동차 부품회사 덴소에서 개발됐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부품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기존의 바코드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어느 방향에서나 인식되는 코드를 만든 것인데요. 이름의 QR도 빠른 응답을 뜻하는 Quick Response의 앞글자를 땄다고 합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작곡가 안소니 홉킨스를 아십니까? 영화 양들의 침묵으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웨일즈 태생의 배우 안소니 홉킨스. 네, 그 사람 맞습니다. 그가 얼마 전 88의 나이에 데카레이블에서 자작곡을 담은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벌써 두 번째 음반입니다. 이미 14년 전에 첫 음반을 냈습니다. 안소니 홉킨스는 4살부터 피아노를 배워서 한때 연주자가 되기를 꿈꿨고 청소년 시절엔 직접 만든 음악을 붙인 연극을 상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오랜 세월 자신의 작곡 노트에 적었던 관현악곡을 두다멜이 지휘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녹음했습니다. 90살을 바라보는 작곡가 겸 배우 안소니 홉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알 바 아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이다.

0: 앤서니 홉킨스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1947 중에서 1번 서커스 그리고 2번 브레컨로드 두 곡 들었습니다. 세르지오 티엠포의 피아노와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947은 웨일스에서 기록된 가장 더운 여름의 이 해가 1947년이라고 합니다. 1번 서커스는 할아버지와 함께 이 서커스를 보러 갔던 기억, 그리고 2번 브레컨로드는 홉킨스가 살던 지역의 거리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고사리길 이렇게 되겠네요. 앤서니 홉킨스의 곡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호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사람들이 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알 바니다. 나는 나, 내가 하는 일을 할 뿐이다. 작곡가 겸 배우 앤서니 홉킨스의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렇게 살면 삶이 훨씬 쉬워진다고. 아흔살을 바라보는 작곡가 홉킨스가 예전에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음악은 나의 첫 번째 바람이자 첫 번째 소망이었다. 첫 번째 바람, 첫 번째 소원을 이루는 데에 나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진짜 몸소 보여줬네요. 앤서니 홉킨스였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FM과 함께해선 포레이의 세계의 녹턴, 드뷔시 작은 모음곡, 시벨리우스 교향곡 1번 이런 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시간 3분 100과 이번 주엔 작품 번호의 세계를 파헤쳐봅니다. 오늘은 독일 자동차 브랜드와 이름이 비슷한 작품 목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9월의 주제는 음악가들의 끝 세로 줄입니다. 마지막 작품, 마지막 녹음, 마지막 연주회를 찾아보겠습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그리고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 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의 팬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하늘이 흐린 아침입니다. 내륙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지만 오전까지 일부 지역에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하늘은 차차 개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많이 불안정한 상태여서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서귀포 곳곳에 다소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저녁까지 충청 내륙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5에서 6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2.1도, 부산 26.7도 등으로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8도, 부산 31도, 대구와 광주, 제주 32도 등으로 어제 더위가 쉬어갔던 수도권과 강원도는 다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여전히 폭염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남부지방은 오늘도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나타나 무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1도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안토니 드 브루자 교향곡 7번 작품번호 70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소였습니다. 베르나르타 하이팅크가 지휘한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연주로 들었습니다. 7750 쓰는 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이정민입니다. 오늘도 엄마를 따라서 출발의 팬과 함께를 듣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도 라디오 열심히 진행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파이팅 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사랑해요. 7750 쓰는 초등학교 5학년 이정민 어린이의 사연이었습니다. 정민이가 학교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설득의 기술 배운 것 같습니다. 우유식빵 교환권을 받기 위한 설득의 기술. 아, 너무 좋은데요. 고마워요, 우리 정민이. 7750 쓰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정민이에게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주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아하, 엄마랑 같이 들으니까. 아, 혼자 들을 때보다 엄마랑 같이 들으니까 우리 정민이가 더 기분 좋게 우리 출발 FM과 함께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 얼굴 보고 한번 웃어주면 엄마한테 온 우주가 다가오겠습니다. 웃었나요, 정민이? 3723 쓰는 분입니다. 오늘 제 생일입니다. 아이와 맞이하는 첫 생일 감격스러워요. 우와, 출산 후에 첫 생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3723 쓰는 분. 3723 쓰는 분은 아기 한번 꼭 껴안아주시면 좋겠네요. 3723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4026 쓰는 분입니다. 3년 전부터 독립해서 혼자 사는 50대 중반의 여자 사람입니다. 아침을 같이 열어주는 출발 FM과 함께 너무 좋아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를요. 고맙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4026 쓰는 분께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꼼꼼히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4026 쓰는 분이었습니다. 라인홀드 글리에리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8개의 모음곡 작품으로 39번 중에서 1번 프렐류드, 2번 가보트, 5번 인테르메초, 7번 스케르초 이렇게 4곡 듣겠습니다. 펠릭스 프로슈암모의 바이올린과 플로리안 론의 첼로 연주입니다.

라이놀드 클리에리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8개의 모음곡 작품으로 39번 중에서 1번 프렐류드, 2번 가보트, 5번 인테르메초, 7번 스케르초 들었습니다. 펠릭스 프로슈암모의 바이올린과 플로리안 론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오늘 모의고사를 보는군요. 1104 쓰는 분, 3월에 모의고사 본다고 문자메시지 보낸 고3 엄마인데 벌써 9월 모의고사 보는 날입니다. 모든 고3 가족들 기도해 본다고 0997 고3 0997 쓰는 분 고등학교 3학년인 손주의 오늘 마지막 모의고사입니다. 파이팅입니다. 9하나 6하나 쓰는 분 3수 중인 딸이 9월 모의고사 보는 날입니다. 3수까지 오게 됐습니다. 내 딸아 사랑하고 지지한다. 1104-0997 9161 쓰는 세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모의고사 보는 거나 수능시험 보는 거나 다 같은 마음이죠. 시험은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켜보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시험은 언제나 조마조마한 것 같습니다. 5538 쓰는 분입니다. 회사 동기이자 친구인 녀석의 장례식장에 가는 길입니다. 축하하는 자리, 축의금은 얼마를 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른 사람 축하만 해주다가 저보고 조문을 하러 오랍니다. 축하를 받아야지 뭐가 그리 급하다고 이렇게 갑자기 가는 거야. 더 많이 연락하지 못하고 술 한잔하자고 말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겉돈은 나를 챙겨줘서 고맙다. 잘 지내고 있어. 언젠가 다시 만나면 승선 한 번 더 하자. 너랑 둘이 승선 교육 갔던 게 내게는 최고의 기억이었어. 5538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휴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표현하실 수가 없겠습니다. 5538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교환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환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나중에 친구분 생각날 때 한 번씩 이 교환권 꺼내보셔도 좋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9월 음악가들의 끝 세로줄이 된 마지막 순간을 찾아봅니다. 오늘은 지휘자 클라우디아 바두의 마지막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2003년 여름 스위스 루체른의 문화 컨벤션 센터에서 지휘자 클라우디아 아바두가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창단했습니다. 암 투병을 이겨낸 70살의 지휘자의 도전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정상의 독주자, 단원 4중주단이 모여서 만든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여름 축제를 위한 프로젝트 악단이면서 아바두의 마법이 빚어낸 호연을 들려주며 극찬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창단 10주년 공연이 열리던 2013년 8월 26일 80살의 지휘자 아바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부쩍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유연한 동작과 깊은 눈빛으로 슈베르트와 브루크너의 미완성 교향곡을 지휘했는데 특히 브루크너의 교향곡 9번은 편안하고 투명한 연주로 청중을 감쌌습니다. 이렇게 마법 같은 감동적인 브루크너는 처음이라는 찬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공연 뒤 몸이 급격하게 약해진 아바두는 이후에 모든 공연을 취소했고 이듬해인 2014년 1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바두가 세상에 보내는 작별 인사로 남겨진 그날의 연주를 듣습니다. 브루크너 교향곡 9번 중에서 오늘 이 악장 스케르초 베베흐 레파프트 움직이면서 생기있게 클라우디아 아바두가 지휘하는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습니다.

안톤 브루크너 교향곡 9번 중에서 2악장 스케르초 베베트 레파트 움직이면서 생기 있게 활발하게 클라우디아와도 같이 위하는 루시아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브루크너의 미완성 교향곡 들었습니다. 이달의 클래식 9월엔 음악가들의 끝 세로줄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지휘자 클라우디아와도의 마지막 연주를 찾아봤습니다. 5235 쓰는 분입니다. 새로운 걸 하나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고 공부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테니스 공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고 책을 펴놓고도 한 페이지를 몇 번씩 읽게 됩니다. 이 나이에 뭘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다시 설레는 마음을 느껴보고 싶어서 시작한 것 아닐까? 하루 설렘의 시작 출발의 팬과 함께 고맙네요. 5235 쓰는 분이었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와, 대단하세요. 존경스럽습니다. 테니스도 시작하고 공부도 시작하셨어요. 테니스도 상대가 있죠. 예, 상대를 이기면 기분이 좋고 공부도 뭐 석차라는 게 있으니까 순위 등수라는 게 있으니까 합격과 불합격이 있으니까 또 상대가 있는데 내가 상대를 이겨서 내가 더 상대보다 우월하다, 뛰어나다 이걸 느껴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됐구나, 전보다 이런 걸 느껴보려고, 그런 설렘을 느껴보려고 시작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감은 상대를 필요로 하지만 자존감은 상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5235 쓰는 분의 자존감은 올해 말 정도, 크리스마스 정도 되면 우와,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 높아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스럽네요. 대단하세요. 우리 5235 쓰는 분께 존경의 선물로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테니스, 공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쭉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나 사마나 쓰는 분입니다. 아내 진료를 위해서 경남 창원에서 서울로 가는 중입니다. 지역이 바뀔 때마다 주파수를 바꿔야 하는데 출발 FM과 함께 들으면서 안전하게 가는 중입니다. 아유, 이게 참 수고로운 일인데요. 지역 바뀔 때마다 주파수를

지직 지직하면 주파수 찾아서 바꿔놓는 게 그 수부러움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우리 사마나 사마나 쓰는 분, 사마나 사마나 쓰는 분의 부인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전하게 천천히 잘 오십시오. 진료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에서 서울까지 오면 한 네 번 정도는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구, 추풍령, 천안, 죽전 정도. 안전하게 잘 오십시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식관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우유식빵 교환권 우리 저 창원에서 올라오시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식관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 비교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엔 브람스의 여섯 개의 피아노 소품 중에서 2번 간주곡 듣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게 이 곡을 연주했던 그 연주자의 이름을 저희에게 편식 또는 편식의 유혹이라고 글머리 달아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선정된 분께는 롤케이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연주자는 이분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 6개 피아노 소품 작품으로 118번 중에서 2번 간주곡 안드라스 쉬프의 피아노 연주였는데요. 벌써 지난달이 됐습니다. 8월에 나온 음반으로 들려드렸는데 이 연주한 피아노 자체는 1850년대에 그 제작한 피아노니까 한 175년? 이렇게 된, 예, 그 역사를 갖고 있는 피아노 소리로 들으셨습니다. 브람스의 6개 피아노 소품 2번 간주곡 이번 주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시간의 음악입니다. 오늘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당첨자는 7139 쓰는 분입니다. 롤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분입니다.

작곡가 겸 배우 안소니 홉킨스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알 바 아니다. 나는 나. 내가 하는 일을 할 뿐이다. 9월 2일 수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저는 이재호입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세계의 녹턴 작품번호 33번 중에서 2번이었습니다. 마르크 앙드레 아물랭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6848 쓰는 분입니다. 9년여의 시간을 보낸 회사를 뒤로하고 오늘 이직한 회사에 첫 출근합니다. 7번째 이직입니다. 여전히 떨리고 긴장되네요. 저한테도 한번 응원 보내주세요. 조현수 씨였습니다. 7번째 이직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곳 좋은 분들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6848씨는 조현수 씨에게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조현수 씨는 이 7번째 이직 이것 자체가 아주 훌륭한 책을 만약에 쓴다면 훌륭한 소재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변화 라는 것에 대한 적응이라는 것에 대한 6848 쓰는 분이었습니다. 행운이 조현수 씨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겸 씨입니다. 9월부터 익산 작은 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하는 남편의 아내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는 꼼꼼하고 정성이 가득한 선생님이자 남편입니다. 남편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큰 힘이 되고 싶다는 말을 전해주세요. 임성준 씨 축하합니다. 알콩달콩 잘 살아봅시다. 사랑해요. 김선겸 씨였습니다. 와, 남편께서 교장 선생님 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두 분 다 행복하세요. 0336 쓰는 분입니다. 결혼한 지 47년 되는 날입니다. 묵묵히 가정을 지켜준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와, 47년. 30살에 결혼하셨으면은 77 되는, 예. 20살에 결혼하셨으면 67. 그 사이 어느 즈음에 있을 것 같습니다. 47년. 거의 50년이네요. 와, 0336 쓰는 분 더 행복하십시오. 두 분이서 손 꼭 잡고 팔짱 잘 끼고 건강하게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0336 쓰는 분께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있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선물, 제가 이 선물을 어디다 놨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9월 19일 토요일 저녁 5시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M&M 시리즈 세 번째 공연 마르티노와 이혁, 이효. 이 공연에 우리 출발 FM과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 5쌍 10분 초대합니다. 이 공연에선 드뷔시의 작은 모음곡과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그리고 마르티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이혁과 이효가 협연자로 무대에 서고 지휘자 지중배가 KBS 교향악단을 이끕니다. 이 공연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출발 FM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이번 주 금요일 모레 생방송 끝나고 나서 개별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연주회에서 흘러나올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리 들어보는 예습시간 클로드 드뷔시 작은 모음곡 루시르보노 65번 중에서 1번 배를 타고 앙바투 2번 행렬 꽃대주 토마스 칠트마이어가 지휘하는 파리 트윈보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클로드 드뷔시 작은 모음곡 루시로 번호 65번 중에서 1번 배를 타고 앙바투 2번 행렬꽃 대주였습니다. 토마스 트레이트마이어가 지휘한 바리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2568 쓰는 분입니다. 다음 주면 7개월 되는 아기가 출발의 팬과 함께를 유난히 좋아합니다. 아, 이 녀석 아주 크게 될 아기인데요. 지금도 함께 듣고 있는 서원아, 지구별에 온 걸 환영해. 엄마가 많이 사랑해. 2568 쓰는 분이었습니다. 서원이 웰컴 투 지구별. 행복하세요. 서원이 어머니, 서원이와 더불어서 우유식빵 교환권 우리 서원이 어머니께 보내드리겠습니다. 5466 쓰는 분입니다. 70살이 다 돼가는데요. 올 봄에는 모든 게 귀찮아서 김치도 물김치도 반찬도 다 사 먹었는데 올 초여름 문득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른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차,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운동도 좀 더 열심히 하고 물김치도 담고 이것저것 반찬도 만들어 보니까 모든 게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출발의 팬과 함께도 고맙습니다 라고 5466 쓴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잘 새겨 듣겠습니다. 아, 좋은 말씀, 옳은 말씀, 고마운 말씀 이었습니다. 5466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중에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독일 자동차 브랜드가 아니라 바흐의 작품 목록. 베베파우. 영어로 하면, 영어 알파벳으로 하면 BWV입니다. 독일어 알파벳으로 하면 베베파우가 바로 바흐의 작품 번호입니다. 이 바흐의 배 그리고 작품을 뜻하는 웨어크의 이 배 그리고 목록을 뜻하는 웨어차이니스의 파우, 베베파우. 독일의 음악학자 볼프강 슈미더가 정리했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서거 200주년을 기념하던 1950년에 공식 출판됐습니다. 모차르트의 쾌일 번호는 연대순인데 이것과는 달리 바흐의 작품 목록은 장르별로 구성이 됩니다. 다해서 1000개가 넘는데요. 바흐의 작품 번호 1번 칸타타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는 새벽별인가로 시작해서 500번 전반까지는 성악곡과 교회 음악입니다. 사냥 칸타타, 커피 칸타타가 포함됩니다. 이후 700번대까지는 오르간 음악으로 토카타와 푸가가 여기에 속하고 900번대까지는 인벤션, 평균율 같은 하프시코드 작품입니다. 1000번부터는 실내악과 독주인데 외우기 쉬운 1004번은 샤콘느가 들어있는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라티타 2번입니다. 1040번 이후는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같은 관현악곡 그리고 1126번까지는 최근에 발견된 곡들입니다. 그러면 오프스 번호가 붙은 OP점이 붙은 바흐의 작품은 하나도 없나? 있습니다. 딱 하나가 있는데요. 오르간 대가로 유명했던 중년의 바흐가 처음으로 대중을 위해 악보를 출판했는데 건반 파르티타 1번부터 6번까지 6곡을 담아서 건반 연습곡집이란 제목으로 엮었습니다. 바흐가 여기에 직접 오프스 1번, 작품 번호 1번을 붙였습니다. 이 악보집엔 이런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음악 애호가들의 즐거움을 위해 준비하다. 이후엔 오프스 번호 없이 악보를 출판했기 때문에 건반 파르티타는 바흐의 작품 가운데 유일하게 OP점, 오프스 번호를
갖게 됐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건단 파르티타 1번, 바흐 작품 번호 825번. 825번이라고 이제 바흐 작품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유일한 작품 번호가 있는 작품 번호 1번이라고 또 칭해지기도 하는 건단 파르티타 1번입니다. 프렐류드와 알르망드를 들었습니다. 에프게니 코롤리오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2541 쓰는 분입니다. 출근할 때 KBS 클래식 FM 들으면서 하루를 즐겁게 시작합니다. 클래식은 잘 모르지만 언제부턴가 이 시간에 듣는 즐거움을 알아버렸습니다. 아, 이거 평생 가는데요. 2541 쓰는 분 고맙습니다. 알아차려 주셔서 우유식반 교환권 2541 쓰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9423 쓰는 분입니다. 누군가 결혼 47년 됐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결혼한 지 48년이 됐구나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한 날은 12년입니다. 별안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사별을 했어요. 혼자 지내온 세월이 36년. 결혼했던 그날이 새삼 기억납니다. 살아있는 건 기쁜 일이고 살아내는 건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다지요. 혼자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다. 9423 쓰는 분이었습니다. 응원합니다. 9423 쓰는 분 결혼 48년 축하드립니다. 106 하나 쓰는 분입니다. 아침마다 남편과 함께 홍성에서 안면도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엔 출발 FM과 함께와 함께해요.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다 보면 바쁜 출근길도 조금은 여유롭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이 소소하지만 참 행복하다고 106 하나 쓰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홍성에서 안면도까지, 안면도에서 홍성까지 대략 1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승용차로 그 1시간 매일 남편과 함께 하시니까 와 정말 소중하겠습니다. 행복하겠어요. 우리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 길과 그 길에 같이 동행하는 남편 때문에 행복하시겠습니다. 어떻게 가세요? 홍성에서 안면도까지 매일 아침 방조제를 건너가시겠군요. 예, 방조제 건너가면 당암포구가 나올 테고 쭉 가서 어디쯤에선가 좌회전을 해서 안면도로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렇게 또 반대로 나오시겠군요. 그 길에서 안전하게 더 행복하십시오. 우유식반 교환권 106 하나 쓰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072 하나 쓰는 분입니다. 한 줄. 매일 아침 듣지 않을 수 없는 음악방송 출발의 팬과 함께 스벨리우스의 핀란디아 신청합니다. 진짜 딱 한 줄. 한 줄 신청곡에 걸맞는 형식과 내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청하신 장 스필리우스의 핀란디아 작품으로 26번 아쉬워서 교향곡 1번 작품으로 39번 중에서 2악장 안단테 마논 트로포 렌토까지 두 곡 합쳐서 17분 정도 걸립니다. 마리스 얀손즈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장 시벨리우스의 곡 두 곡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교향곡 1번 작품으로 39번 중에서 2악장 안단테 마론 트로포렌토 앞서선 핀란디아 작품으로 26번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한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아까 3분 100과 말씀드릴 때 2663 쓰는 분이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와 오펜 바흐는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이죠. 자, 오펜 바흐는 1800년대에 태어났고 바흐는 160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오펜 바흐가 이 지명입니다. 독일의 그 지명을 이제 성으로 갖다 쓴 거고 바흐는 시냇물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흐는 시냇물이 아니라 바다다, 음악의 바다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말로 하니까 자크 오펜 바흐, 거기에서의 바흐,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하니까 좀 비슷한 연관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오펜 바흐는 오페레타로 아주 유명하죠. 호프만 이야기, 지옥의 오페레, 아 지옥의 지옥의 오르페오, 예. 오르페우와 오페레타가 헷갈렸습니다. 비슷하긴 하네요. 오펜 바흐, 자크 오펜 바흐. 자크 오펜 바흐는 그 프랑스에서 이름이 자크잖아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프랑스 이름으로 또 바꾸었습니다. 이름도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고요. 자크 오펜 바흐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는 저와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아니,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예. 3355 쓰는 분입니다. 와, 번호 진짜 좋네요. 3355. 고대하던 9월이 오고 거리에 핀 코스모스만큼이나 마음이 살랑입니다. 그 사랑스러운 몸짓은 가을의 춤이겠죠. 모두가 힘든 시간을 건너갈 텐데 그 힘든 시간 건너가는 분들한테 위안의 어루만짐이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3355 쓰는 분, 번호가 기가 막힌 우리 3355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4516 쓰는 분, 단편소설 공모전에 응모했어요. 버킷리스트 하나 해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세요. 우리 4516 쓰는 분께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북아일랜드 민요 런던데리의 노래 소마트리오의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출발 FM과 함께 기술 김학석, 이재영, 작가 김지연, 이가현, 연출 현인철, 저는 아나운서 이재우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미학자들은 인간이 지닌 특성 중에 하나로 호모 에스테티쿠스라는 걸 이야기해요. 미학적 인간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인간은 선천적으로 아름다운 걸 좋아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술이 이토록 오랜 역사를 이어오고 그동안 수많은 예술가와 예술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건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인간의 본성 덕분 아니었을까요? 듣기만 해도 행복하고 편안해지는 음악, 아름다운 음악들로 꽉 채운 두 시간 오늘도 함께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에요.